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릴 노래는 위글족 노래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은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초원의 주인.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몽골족 노래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그리움.

0: 네, 이것으로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특집 당건설로 기층관리사업을 선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행 코너에서는 국내 유명 고진 롱성을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피아노 조율사에서 AI 창업까지 이 같은 제목으로 장진우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천수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래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당군술로 기충관리 사업을 선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용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수인은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당군술로 기충관리 사업을 선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기충관리 사업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을 한층도 명확했는데 당의 용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당의 장기 집권에 조직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기충관리 체계와 기충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첫째, 당건설로 기충관리 사업을 선도하는 것은 기충관리 체계와 기충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경로입니다. 기충관리 사업은 국정 운영 사업의 초석이며 향진 가도와 도농지역사회 관리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국가운용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공정입니다. 기층관리체계에서 당조직은 령도적 지위에 있고 령도적 역할을 발휘합니다. 기층관리사업을 강화하려면 반드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당건설을 강화해 기층당조직을 당의 주장을 선전하고 당의 결정을 관찰하며 기층관리사업을 지도하고 대중단합 동원하며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는 튼튼한 전투적 보루로 건설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당의 용도로 전 국민을 총괄하는 것을 견지하여 기층당조직 건설을 힘써 강화하고 사회관리와 복무의 중심이 기층으로 이전되도록 추진함으로써 광범한 기층 당조직과 당원 간부들이 빈곤 퇴치, 난간 돌파, 방역, 재해 대처 및 구조 등 큰 곤란과 시련 속에서 전투 보루 역할과 선봉 모범 역할을 발휘했는데 이는 당의 강대한 용도력, 조직력, 집행력을 충분히 보여주었고 당의 정치적 우세, 조직적 우세, 대중과 밀접히 연계하는 우세를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당의 용도를 견지하고 당 건설을 강화하며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려야만이 기충관리사업의 정치적 방향을 확보할 수 있고 올바른 궤도에서 기충관리체계와 기충관리능력의 현대화를 끊임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충관리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충당조직이 기충관리사업을 지도하는 데서 존재하는 단점을 서둘러 보완해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도농지역사회관리체계를 완비하고 시역사회관리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시역사회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총관리사업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당조항의 요구와 현 시기 정시 과업에 비해서 기총관리사업에는 아직 개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방역 사업으로 도농지역 사회의 중요한 역할이 부각되는 한편 기총사회 관리 사업에서 존재하는 단점과 부족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이하면 일부 기총 당 조직들은 무기력하고 해이하며 조직 능력과 복무 능력이 강하지 못하여 기총 관리 사업을 용도하는 능력을 한층도 향상시켜야 하며 또 일부는 당 건설과 중심 사업을 나눠서 추진하고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또한 당 조직과 당 사업에 영향이 미치지 않았거나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고 새로운 경제조직, 사회조직, 취업계층의 당 건설 사업을 계속 탐색해야 하는 등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에 기려서 반드시 사회구조, 사회관계, 사회행위방식, 사회심리의 심각한 변화에 부응해서 당건설로 선도한다는 이 관건을 단단히 틀어지고 계속 기층을 대대적으로 틀어주는 것을 명확한 방향으로 삼고 기층 당조직이 기층관리사업을 지도하는 데서 존재하는 각종 단점을 서둘러 보완하며 사회관리사업의 기층 기반을 끊임없이 튼튼히 다지고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를 견지하고 사람마다 책임이 있고 사람마다 책임을 다하며 사람마다 향유하는 기충관리 공동체를 건설함으로써 사회 집안 구성원들이 모두 건전하고 활약적이고도 기충 대중자치가 활력으로 충만되는 조화롭고 질서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기총 당 조직이 기총 관리 사업을 주도하는 능력을 실제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런 당 건설로 기총 관리 사업을 손다는 데서의 관건입니다. 기총 당 조직은 정치적 기능과 조직적 기능을 실제적으로 강화해서 당 규약이 부여한 재반 직책을 참답게 이행하고 당의 노선 방침 정책과 당중앙의 중대한 결측과 포치를 잘 관찰해야 하며 각 분야의 광범한 대중을 잘 조직하고 결집시킴으로써 당의 용도

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튼튼한 전투적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선두를 강화하고 당의 대중사업 우세와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발휘시켜 계층의 각 부류 조직이 자각적으로 당의 주장을 관철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계층 관리 사업이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사상적 선두를 강화하고 석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역사회, 농촌, 가정에서의 선전을 추진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해 광범한 인민 대중이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계층의 각 부류 조직과 재반 사업에 대한 향진, 촌, 지역사회 당 조직의 통일 용도를 강화하고 당 조직이 통일적으로 용도하고 정부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며 각 부류 조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대중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자치, 법치, 독치가 결부된 계층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당 조직의 설치와 활동 방식을 혁신하고 계층 당 조직과 그 사업의 영향 범위를 확대하며 사회 조직의 당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신흥업태의 인터넷 분야의 당 건설 사업을 강화해 신흥 분야에서의 당의 호소력과 결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대중을 위해 복무하고 대중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는 것을 계층관리사업의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고 당건설이 선도하는 사회 참여 제도를 보완하고 당건설로 대중조직 건설을 이끄는 것을 견지하며 지역적인 당건설 플랫폼을 마련하고 기관, 기업, 사업단위 당조직과 향진가도, 촌 지역사회 당조직의 합동건설 및 공동건설을 추진하며 당원 간부들을 계층관리사업과 대중복무사업 현장에 조직 파견해 인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당의 대중의 신뢰와 옹호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변용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잊을 수 없는 고향.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롱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롱송 고진에는 중국의 비조로 공인들은 여호와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그로부터 요관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합니다. 조난에 대하면 전설 속 인류의 비조인 여호와가 바로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106년에 한무제가 이곳에 량주 자사부를 두고 이름을 롱송이라고 했고 그 뒤 역대로 이곳에 상응한 행정중심을 설치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역대로 롱성을 관리하던 곳이 바로 고송이라고 하는 롱성예성인데 762년에 외족의 침략에 의해 이 땅에서 소실되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예성은 900여 년 전에 재건한 일명 팔외성이라고 하는 옛 동네입니다. 1837년에 큰 물이 져서 동네의 반이 물에 밀려가고 그 뒤 장기간에 걸친 보수를 통해 너비 8m, 높이 10m의 성이 10m 길이로 한 구간만 남아 내려오면서 오제를 이야기합니다. 예로부터 비단의 길 선상의 모욕도시인 롱성에는 많은 타지방의 상인들이 모여 다양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명나라 때의 건물풍을 보여주는 도훈패방에서 시작해 청조의 풍을 보여주는 와항의 고향패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물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대부분 무너지고 각의 건물만 남아있습니다. 약 200m 길이의 거리에 당시 현재인들의 건축기술과 풍토 인정을 보여주는 고건물 4, 50여 채가 모여 높은

관선적 가치와 의료사적 가치를 가지고 현지 문화 명소의 하나로 구성했습니다. 룡성은 군사가들이 다투는 요충지입니다. 삼국시기 위촉간 가정 전투로 바로 이곳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계곡의 개활지에 위치한 가정은 사면으로 통하고 남과 북의 산발이 험준해 공격과 후퇴에 유리한 전략적 지대입니다. 삼국대 제갈 공명이 마속을 선봉 장군으로 보내 가정을 지키도록 했지만 교만해진 마속이 위나라 군대의 가정을 빼앗기자 제갈 공명은 눈물을 흘리면서 마속의 목을 쳤고 그로 인해 가정은 내위의 이름을 떨치게 됐습니다. 삼국 문화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가정을 위해 1997년 현지 정부는 가정에 관한 비석을 세워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서에 의하면 룡성의 산후에 려화사가 있고 풍구, 풍대, 풍경 등 지명과 아황, 풍미, 룡천 등으로 불리우는 동대가 있다고 합니다. 사서는 또한 려화가 바람의 골풍구에서 태어나 바람의 단풍대에서 자라 맑은 바람이 부는 풍명에 잠들어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풍구의 아찔한 절벽 위에는 오늘까지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 려화동이 있고 길이 1.5km의 이 려화동은 정가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 동굴 입구가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좁고 깊이를 알 수 없어 아직까지 들어가 본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룡성의 입구에는 룡촌이라고 하는 우물이 하나 있는데 1년 사계절 비오나 가뭄이더나 마르지 않고 수위도 항상 변함이 없는 신비한 우물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우물은 려화가 진흙으로 사람을 빚을 때 사용했던 우물이라고 합니다. 웅장한 기세와 화려한 그림을 자랑하는 려화와의 입구에는 려화의 고향이라는 의미가 아황골이라고 하는 비석이 있고 아황궁, 돌을 녹여 하늘을 기웠다는 연소포천, 하늘과 땅을 열었다는 개척벽지 등 액자가 걸려있습니다. 건물의 주황에는 여와의 조각상이 모셔져 있고 돌을 녹여 하늘을 막고 진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는 장면이 생동하게 재현되었습니다. 소번사는 일명 무우사라고 합니다. 기원전 221년 진시 황제가 6개 나라를 통일하고 룡성의 본왕을 멸한 후 조나 통일을 이루었다고 여겨서 군심이 더는 없다는 의미로 지문 무도다라고 외쳤고 룡성의 절을 지어 이름을 무우사라고 했습니다. 석굴을 파고 건물을 지은 이 무우사는 당조에 이르러 불교가 성행하면서 이름을 소번사로 거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보는 소번사는 1987년에 복구한 건물입니다. 해마다 3월 19일이 되면 소번사에서 성대한 법회가 열려 주변에 많은 신도와 관광객들이 이곳에 모여 성황을 이룹니다. 그 밖에 룡성에서는 해마다 3월 보름날에 묘화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속을 이어옵니다. 부근의 촌민들이 그날이 되면 자발적으로 묘화동에 모여 향을 피우고 공물을 바치면서 복을 기원합니다. 2006년부터 현지 정부에서도 인문 비조 묘화를 기르는 축제를 시작해 묘화사의 깃발을 펄럭이고 북소리 구성지며 레포가 울리고 춤과 기교 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네, 지금까지 룡성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백년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피아노 조율사에서 AI 창업까지 이 같은 제목으로 장진우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진우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것과 맞선 한편의 역사입니다. 전반 생애 그는 훈련된 귀와 두 손에 의지하여 피아노를 조율했습니다. 건반을 두드린 뒤 초당 11번의 맹놀이가 생길 정도로 조율해 그 수준은 그랜드 피아노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업계에서 초대 인플루언서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모바일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그의 일은 한때 변두리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던 그가 AI라는 디지털 지팡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림을 인식하고 길을 안내하고 집안일을 돕는 등 생활 속에서 눈이 필요했던 일들을 AI의 도움으로 하나씩 되찾아왔습니다. 장진우는 위챗 답장이 빠르고 말하는 속도도 빠릅니다. 붉은색 흰 지팡이가 땅을 짚는 리듬도 빠릅니다. 하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서 평형관로의 옛 작업실까지는 불과 몇백 미터입니다. 장진우는 색 안경을 쓰지 않고 목에 휴대전화끈을 걸은 채 길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의 피아노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지만 오랜 친구인 료혜유의 작업실은 길 건너편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는 가끔 이곳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료혜유는 원래 장진우의 고객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자원적으로 그의 피아노 소개 영상을 찍어주었고 결국 작업실까지 바로 옆으로 옮겨왔습니다. 소리만 한 번 지르면 바로 달려올 수 있게요. 장진우는 어릴 때부터 플루트를 불었고 후에는 피아노 조류를 배웠습니다. 90년대생 청년 피아니스트인 료혜유와 그는 수없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두 사람의 연주에서는 누가 누구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음악을 아는 사람들만이 있었습니다. 료혜유의 눈에 장진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피아노 조율과 음악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AI의 도움을 받아 직접 응용 프로그램까지 만들 수 있으니 그는 정말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운명이 장진우에게 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 태어난 그는 중학교를 졸업한 뒤 상해 시각장애인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앞에 놓인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안마를 배우거나 피아노 조류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피아노 조류 전공이 처음으로 학생을 모집할 때 그는 아직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는 이 전공을 배우기 위해 월반까지 했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피아노 조율은 음악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안마봐도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중등 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첫 직장은 청포의 한 피아노 공장이었습니다. 아침 5시 반에 집을 나서 통근차를 타고 출근하고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한때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무도장에 가서 색소폰을 불기도 했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3년 동안 맹인 안마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저녁만 되면 안마간 동료들과 함께 또는 혼자서 막대기 하나를 들고 두드리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주변의 식당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번 돈은 전부 먹어버렸습니다. 생활이 힘들었던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상태가 점점 게을러지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각장애인 피아노 조를 센터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초미는 동창생과 함께 봉리공장 창고에 조를 작업실을 차렸습니다. 장애인 료나피의 도움으로 손님을 소개받고 언론 보도도 이어지면서 첫 고객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더 큰 조난점은 인터넷이었습니다. 화면 읽기 프로그램은 그에게 처음으로 정보의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방 하나와 같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창문도 열리고 밖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2003년을 전후하여 장진우는 피아노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전문적이면서도 유머가 넘쳤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게시판 관리자로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아노 건반이 너무 무거운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아노를 연습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철사장을 연습하려는 겁니까? 게시판에서 그는 각지의 친구들을 사귀었고 피아노를 골라달라거나 조를 해달라는 고객들도 계속 찾아왔습니다.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풀려갔습니다. 2005년 그는 자신의 작업실을 열고 중고 피아노를 판매했습니다. 입소문만으로 성장하여 당시 평론 사이트에서 가장 먼저 별 5개를 받은 가게 하나로 되었습니다. 그는 피아노 업계의 초대 인플루언서로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회사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각장애인 조류사들이 하는 곳이라고 기억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실수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 꼬리표를 지울 수 없습니다. 개인과 집단이 묶여있기 때문이지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피아노를 사고 배우려는 열기가 조용히 식어갔고 인터넷 게시판도 점차 쇠퇴했습니다. 대신 글과 그림, 짧은 동영상이 인터넷의 주류로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세상은 오히려 더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품 소개는 온통 그림으로 가득했고 로그인 인증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의 인증을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피아노 판매는 원래 판매 주기가 매우 긴 한 번 거래는 끝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가 의지해왔던 생존 방식은 점점 더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편리해졌습니다. 택시를 부르고 음식을 주문하는 일은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전보다 불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물건 설명의 글자가 아주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품 상세 페이지가 전부 그림입니다. 글자마저 그림 안에 들어있습니다. 2024년 그는 피아노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AI 홍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택시를 부르자 AI가 차가 도착했다고 알려주고 문이 열렸다고 알려주는 영상이었습니다. 과정 전체가 정말 매끄러웠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와 정말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I가 등장하자 그는 거의 모든 주요 대형 모델을 직접 사용해 보았습니다. 평소 유머를 즐기는 장진우는 자신을 공부 못하는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학용품은 무조건 많아야 합니다. 그의 아내 류명도 북경 출신의 맹인 피아노 조류사입니다. 두 사람의 집에는 특별한 모장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로봇 청소기와 물걸레 청소기 같은 스마트 가전제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집에서도 그는 가장 좋은 가전제품을 사용합니다. 몸의 결함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에는 또 한 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레이라는 이름의 회색 강아지입니다.
맹도교는 아닙니다. 장진우는 AI를 이용해 그레이의 짧은 동영상도 만들었습니다. 영상 속 강아지는 피아노 앞에 단정히 앉아 피아노를 연주하고 객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집니다. 못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 용명은 이제 AI를 전자절친처럼 사용합니다. 장진우가 만든 상해 맹인 AI 공동체는 이미 수백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모였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어떤 사람은 AI를 활용해 프로그래밍을 하고 어떤 사람은 데이터 표식 작업을 합니다. 각자 자신만의 길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장진우 자신은 AI 소형 도구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능동 알림과 무장애 길 안내 두 가지 기능은 이미 초보적인 단계까지 구현되었습니다. 물이 곧 넘치려고 하면 AI가 말로 알려줍니다. 길을 걷다가 교차로에 도착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연상 능력이 부족하고 소보가 부족하고 배포 환경

이 부족합니다. 어디가 막히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찾아낸 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는 한 가지만은 확신합니다. 가장 앞선 기술을 붙잡고 의식적으로 이 시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힘을 빌린다면 시각장애인들도 분명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노 조율사에서 AI 창업까지 같은 점으로 장진우의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목소리)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날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서북 지역의 오랜 역사와 문명이 살아 숨쉬는 공간 천수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숙성 동남부에 위치한 천수시는 예로부터 중원으로 통하는 관문이라고 불리며 황하 문명과 소용 문화가 나온다는 중요한 역사 무대였습니다. 이란 천수의 깊은 시간과 문화적 깊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천수시 박물관입니다. 천수시 박물관은 천수 고성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고대 건축 양식을 살린 단정하고 중후한 외관부터가 이곳이 간직한 역사적 무게를 조용히 전해줍니다. 박물관 내부에는 수천 년에 걸친 천수 지역의 발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천수가 중국 문명의 중요한 발상지 가운데 하나인 점입니다. 박물관에는 북회 문화와 관련된 유물과 자료들이 다수 전시되어 있는데 이는 천수가 중국 전통 사상과 신화의 중요한 근원지임을 보여줍니다. 돌독기와 도자기 같은 선사 유물에서부터 한나라와 당나라 시기의 도자기, 동전, 문서 자료에 이르기까지 전시품 하나하나가 이 지역이 지나온 역사의 증인처럼 다가옵니다. 또한 천수는 비단의 길 동단에 중요한 거점 도시였던 만큼 박물관에서는 동서교류의 흔적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양식의 도자기와 장식품, 불교 문화 유골들은 천수가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니라 문명과 문명이 만나는 교차점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천수시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보관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하고 현재를 이어주는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상설 전시뿐만 아니라 기획 전시와 문화 강좌를 통해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역사 속 천수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쌓인 도시 천수, 거긴 역사의 흐름을 차분히 마주하고 싶다면 천수시 박물관은 그 첫 걸음을 내디딛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일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천수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너.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호탕한 에너지, 장대한 소사, 그리고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독특한 음악 세계로 사랑을 받아온 가수 도홍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홍강은 어릴 적부터 연극과 음악을 함께 접하며 폭넓은 예술 감각을 키웠습니다. 데뷔 초반에는 록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음악으로 주목을 받았고 이후 중국 전통 문화의 미학을 대중 가요의 형식 속에 녹여내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의 음악 체계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바로 배왕별이입니다. 이 노래는 경극 창법, 편곡, 현대적 감각이 절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도홍광만의 특유의 장대한 발성은 항우가 마지막 순간 오희와 작별하던 그 비극적 장면을 다시 눈앞에 펼쳐놓은 듯한 힘이 있습니다. 이 곡은 훗날 중국풍 음악의 상징적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수많은 가수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래 이 노래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대표곡 정중포국은 더운강의 존재감을 완전히 폭발시킨 곡입니다. 화나 하산이라는 힘있는 가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청취자는 마치 전쟁터의 깃발 사이에 서 있는 듯한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곡의 탄생 배경은 더욱 인상적입니다. 당시 제작진은 민족적 정서를 함축한 충졸의 이미지를 현대적 사운드로 표현하고 싶어 했고 도홍강은 이를 위해 4일간 거의 쉬지 않고 녹음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거칠고도 뜨겁게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그 치열한 과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곡은 발표 이후 각종 행사와 스포츠 경기 현장에서 자주 울려 퍼지며 열혈 애국 가요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홍강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하나의 꿈, 하나의 소사입니다. 웅장한 역사적 상상력, 록의 폭발력, 그리고 전통 문화에 대한 경외심이 한데 모여 만들어진 독창적인 세계. 바로 그 점이 오늘날까지도 그의 음악이 세대를 넘어 사랑을 받는 이유일 것입니다. 내 아래 도홍강의 목소리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를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호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국이 각 측과 함께 글로벌 관리 장례를 실천하며 더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0: 중공장 당학교가 2026년 가을학기 개학식을 진행했습니다.
1: 서장 기롱현 산사태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0: 올 상반기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 매출이 20조 원을 넘었습니다.
1: 기르기스탄 각계가 습금평 주석의 서명글이 양국 관계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국면에 방향을 제시했다고 비웠습니다.
0: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1년 전 열린 상해협력기구 전진정상회의 기간 습금평 주석은 글로벌 관리 장의를 정중하게 제기해 어떤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관리를 어떻게 개혁하고 보완할 것인가라는 시대적 명제의 중국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공동론의,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글로벌 관리관을 견지하면서 중국은 각 측과 함께 글로벌 관리 적자를 힘써 해소하고 실제 행동으로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소화하며 인류명 공동체 구축을 위한 성과가 전 인류에게 더 풍부하고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 주도록 추진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기회와 도전이 병존합니다.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지속적으로 대두하고 남북 격차가 끊임없이 심화되며 지정학적 충돌이 곳곳에서 발생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건립된 국제체계에 심각한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시대적 물음에 직면해 1년 전 상해협력기구 플러스 회의에서 습금평 주석의 글로벌 관리 상의를 정중하게 제기하고 5대 핵심 리념으로 관리 공경을 돌파했습니다. 주권 평등을 관철하고 세계의 운명은 각국 인민이 함께 장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국제 법치를 준수하며 국제 규칙은 국제 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집단 정치와 진영 대항을 반대합니다. 인간 본의를 창조하고 관리 성과가 각국 인민에게 더 많고 더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행동 방향성을 중시하고 각국이 공감대를 행동으로 조언시키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글로벌 관리 창의가 제기된 이후 160개 나라와 국제기구의 지지와 호응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관리 친구 소조가 뉴욕, 제네바, 윈 등 지역에서 잇따라 설립되고 60여 개 나라가 앞다투어 가입하는 가운데 글로벌 관리 창의는 중국 방안에서 국제적 실천으로 전환하면서 강단 생명력을 과시했습니다. 책임을 관철하고 글로벌 관리의 개혁과 보완을 추진한 데서 중국은 창도자이자 행동파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관리 창의 개념 문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 체계 구축, 중국 리념 창의 행동 백서를 발표해 글로벌 관리에 관한 중국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실천 행동을 체계적으로 논술함으로써 더 광범위한 국제 공감대를 결집했습니다. 정글 법칙이 국제 법치에 심각한 충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앞장서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중국 유엔 평화발전기금을 설립해 유엔의 주요 의제를 요력하게 지원하는 것에부터 29건의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것까지 중국은 유엔의 권위와 지위를 확고히 소화하면서

0: 시종 공정과 정의의 표현에 섰습니다. 글로벌 관리 면에서 남북 불균형 문제 직면에 중국은 더 균형적인 글로벌 발전 구도의 재구축을 추진했습니다. 브릭스 국가의 역사적 확장과 상해 협력 기구의 발전 장대를 추진하는 것에서부터 아프리카 연맹의 20개국 그룹 가입 지지를 거쳐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실크로드 기금, 신개발 은행 등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기까지 중국은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끊임없이 제고시켰습니다.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무관세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9개 국제기구 50여 개국과 함께 글로벌 빈곤 감축 발전 동반자 연맹을 발기하고 설립하기까지 중국은 글로벌 빈곤 감축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전 성과가 전 인류에게 돌려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최근 연간 인공지능, 심해, 극지 등 새로운 영역의 관리에 존재하는 부족점을 두고 중국은 각 측과 함께 관리 규칙을 끊임없이 보완했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상의를 재개하고 글로벌 인공지능 협력 기구를 발기하고 설립하면서 중국은 각국과 함께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가 다자 공동 관리, 개방 공유로 나아가도록 추진했습니다. 2035년 국가 자주적 기후 목표를 선포하고 곤룡 생물 다양성 기금을 설립하면서 중국은 글로벌 기후와 생태 관리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조정원 설립 상의를 재개하고 올 5월에 첫 국제해사 분쟁을 성공적으로 초래한 중국은 분쟁 해결 기제를 혁신하여 국제조정 분야의 기제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웠습니다. 리넘은 앞길을 밝히고 협력은 아름다운 레일을 개척합니다. 선진에서 비숙계 끝까지 중국은 상해협력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다자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중국의 관리 리넘으로 글로벌 관리의 힘을 부여하며 운명을 함께하고 문명 진보하는 밝은 전망을 힘써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1: 중공중앙당학교 국가행정학원이 29일 2026년 가을 학기 개학식을 진행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당학교 교장 국가행정학원 원장인 채기가 개학식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채기는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습금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이를 더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함으로써 이론적 기초를 다지고 당성을 연마하며 직책 수행 능력을 강화해 민족 부흥의 중임을 짊어질 수 있는 고자질 간부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책기는 습금평 당건설 사상 학습 관찰은 현재와 향후 한식이 전 당의 중요한 정치적 과업이라며 당 학교 학원들은 본문 그대로 배우고 근본을 파악하며 실제와 결부해 학습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한다고 피했습니다. 또한 학습 성과를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직책을 리행하는 실제 행동에 구현하고 더 높은 기준과 더 실질적인 조치로 당중앙의 결정과 보치를 관찰해야 합니다. 앞장서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 실천하여 인민을 위해 성과를 내고 실천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책임은 당면 정세와 과업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파악하며 사상과 행동을 자각적으로 당중앙의 결책 보치에 통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년병국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기회와 도전을 정확하게 대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굳히며 자신이 일에 집중해 일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 경제 정세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자신감을 강화하며 기대를 안정시키고 발전과 안전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15차 5기는 전망기획의 량환 출발을 실현해야 합니다. 정치적 능력을 제고하고 전략적 구상을 세우며 전반적 이식을 강화해 착실하고 강력한 조치로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책임은 지도 간부가 당 학교에 오면 최우선 신분이 바로 학원이라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른 생각 없이 당의 혁신이론 학습에 집중하며 당성 단련을 학습 전 과정에 관통시켜 학습 임무를 고품질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학교는 교수 업무를 정성껏 조직하고 당원 관리를 엄격히 하여 학원들이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석태봉이 개학식에 참석했습니다.
0: 8월 26일 네팔 측에서 발생한 산사태 재해로 인해 소장자치구 시가지 기롱현 기롱통상구에서 중대한 인명피해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피해 지역에서 그물식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 216 국도는 마지막 1km 개통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고호령량은 주요 피해 구역에 돌진해 복구와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장자치구 시가치 기룡현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후 비상관리부 국가소방구조국은 소방구조용량을 증파해 피해 지구의 구조작업을 지원했습니다. 29일 저녁 6시 기준 국가종합소방구조대는 구조인력 681명, 탐색견 13마리, 차량 113대, 무인기 47대와 각종 조문장비를 투입해 소륙공 립체 수색 체계를 구축하고 그물식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29일 라싸 소방구조 기동지대가 증파한 대원 5명이 기룡현 사르향 라비촌에서 출발해 산길을 따라 도보로 구조 핵심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G116 국도 파손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국경 검문소까지 1km 구간의 도로 기반이 전면 파괴되었습니다. 도로 복구 공사는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29일 중국 안능건설그룹 요한 회사는 대형 기계를 동원해 G116 국도 긴급 보수에 나섰습니다. 중국 안능그룹 성도 구조기지 종문균 주임은 현재 안능그룹이 골간 인력 70명과 장비 20대를 동원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복구한 도로는 2600m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물살이 센 점을 감안해 물속 작업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무인기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하류에서 국경 관문까지 1km에 달하는 도로 기반이 전면 파괴되면서 공사 난이도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계곡 지형으로 작은 면이 좁아 장비 조작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30일 새벽 무장경찰기동부대 제2총대 모지대 장병들이 대형 구조장비 100여 대를 동원해 비를 무릅쓰고 구조 현장에 도착해 마지막 1km 개통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주요 피해 지역이 수색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29일부터 각 구호령량은 대형 화물수송 무인기와 헬기 편대를 동원하고 일선의 구조인력이 장비와 생활필수품을 공중투하했습니다. 소장군구모 료캉료단은 29일 오후 식품, 의약품, 구조공구 등 물자를 적재한 헬기 두 대를 긴급 출동해 기룡동산구 피해 지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비행 도중 강대류 등 복잡한 기상 조건을 극복하고 당일 오후 3시 25분 기룡 동산구 피해 지구 공역에 도착해 공중투하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기룡진 대피구역에서 의료순회진료대가 고온지역 질환과 재해 후 질환에 대비해 순회진료와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장자치구 시가치 기룡현 농민 라우 장처는 인민해방군이 약을 가져다 주고 살뜰히 보살펴주고 있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8월 26일 네팔 측에서 발생한 산사태 영향으로 네팔 조젠강과 중국 국내 부레푸짱 짬무강 합수목 부근에서 자연댐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수리부 수문 비상관측대 최신 소식에 따르면 현재 부레푸짱 짬부의 산사태 호수는 자연적으로 정상 유출되면서 위험 부담을 배제했습니다. 다만 상류의 네팔 조젠강에서 생긴 웅덩이가 하류 자연댐 호수의 최대 위험 부담이 되었습니다. 현재 조젠강 웅덩이 면적은 17만 4천 평방미터에 달하며 넘쳐날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1: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양한 조치를 취해 유효 투자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투자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방출할 예정입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의 투자 구조는 동력 혁신, 질적 개선의 변화 추세를 보이며 투자 효율과 질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 등 관련 분야의 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부터 7월 첨단 기술 산업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해 상반기보다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직접 회로 제조업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해 향후 발전 동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과학기술혁신, 산업고도화, 도시갱신, 향촌지능, 신형기반시설, 민생보장, 친환경저탄소 등 투자 공간을 심도 있게 발굴하여 투자 잠재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단계로 국가는 국가중대전략실시 중점 분야 안전능력건설과 중앙계산 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강도를 높이게 됩니다. 지방정부 특별채권의 발행과 사용을 가속화하고 신용정책성 금융도구 자금의 투입을 다그쳐 진행하게 됩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중대공정 프로젝트의 실시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6대 네트워크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민영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일련의 중대 프로젝트를 내놓아 유효 투자가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지탱하도록 할 것입니다.
0: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 수입은 동기 대비 13.6% 증가한 20조 7,100억 원이었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수요의 확대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디지털 산업 수익성이 계속 개선되고 리윤 총액이 동기 대비 19.3% 증가한 1조 7,900억 원, 성장 속도는 동기 대비 10.3%포인트 빨랐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반 시설을 부단히 최적화하고 승격했습니다. 6월 말 기준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은 510만 2천 개, 지능형 컴퓨팅 규모는 동기 대비 177% 확대하고 만 개 이상 가속 카드를 갖춘 지능형 컴퓨팅 시설은 52곳이었습니다. 한편 디지털 제조업의 규모와 효율이 모두 높아졌고 디지털 서비스업은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는 직접 회로,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육성을 다그치고 있으며 건설한 국가급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16개는 산업 도약을 이끄는 핵심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첫 7개월 사이 우리나라 물류 운영은 안정 속에서 성장하는 발전 태세를 이어가며 회복력과 활력이 지속적으로 드러났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사회물류 총액은 214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습니다. 물류 총액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했고 수요 구조는 한층 최적화되었습니다. 공업품 물류의 기본판이 안정적인 가운데 제조업은 여전히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작용했습니다. 7월 제조업 관련 물류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으며 이중 장비 제조는 전년 동기 대비 12.3%, 첨단 기술 제조 물류 수요는 16.9% 증가해 버팀목 작용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주민 소비 물류는 회복력을 유지하며 성장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단위와 주민 물품 물류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내수 확대와 소비 촉진 정책 조치가 점진적으로 효과를 거두면서 주민 소비 물류 수요의 발전질이 지속적으로 제고되었습니다. 상업무역 유통 장면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현역 시장의 물류 수요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수입 물류 면에서는 국내 컴퓨터 통신전자 기능화와 자동화 설비 제조 등 분야의 생산 수요가 지속적으로 방출되어 산업 고도화를 견인하고 관련 화물 송류의 수입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 국가보건건강위원회가 최신 발표한 2025년 우리나라 보건건강사업 발전 동기 공보에 따르면 2025년 말 우리나라의 인구 평균 기대수명은 79.25세에 달했고 주민 주요 건강지표는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대중의 진료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경감되고 있습니다. 병원 1인당 외래진료, 입원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동반 하락했고 기층 외래진료 비용 하락폭이 뚜렷했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서비스센터 1인당 외래진료 비용은 150원 10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하락했으며 향진보건소 1인당 외래진료 비용은 79원 40전으로 9.4% 하락했습니다. 전국 의료보건기구 총수는 110만 8천 개 달했고 보건기술 인력은 1,345만 5천 명으로 증가했으며 연간 총 진료 인원은 106억 5천만 명에 이릅니다. 종리학 육아, 로인 건강 서비스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질적 향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1: 습금평 국가주석의 이집트 국빈 방문에 쓰매 중앙방송총국의 우수영상 프로그램 이집트 특별 상영이 최근 카히라에서 가동되었습니다. 습주석의 진서, 습금평의 문화적 유대 등 총 10편에 가까운 중앙방송총국의 우수한 영상 프로그램이 이집트 국영 TV 등 이집트 주류 매체를 통해 잇따라 방송됩니다. 습주석의 친서는 습금평 주석이 해외 한학자, 예술가, 청소년 등에게 보낸 답신 중 엄선된 사례들을 통해 습근평 주석이 민간 우호를 증진하고 민심 소통을 촉진해온 감동적인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신시대 중국의 개방적 포용, 협력 상생이라는 책임감 있는 대국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습근평의 문화적 유대는 습근평 주석이 문화 전승과 발전을 마음에 품어 생생한 이야기를 선정해 문어가 흥하면 국군이 흥하고 문화가 강하면 민족이 강하다는 그의 깊은 사유와 문화유산을 아끼고 역사적 맥을 이어가는 깊은 정서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국제 시청자들에게 습근평 문화사상의 핵심 요의와 습근평 주석의 국정운영 리념의 깊은 문화적 뿌리를 설명해줍니다. 소개에 따르면 중앙방송 총국 우수영상 프로그램 이집트 특별 상영 행사는 올해 말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재정부와 비상관리부가 8월 28일 절강성, 복권성, 광서장족자치구 등 3개성과 자치구의 홍수 태풍 방지와 긴급구조, 복구 작업을 위해 중앙자연재해구조자금 1억 5천만 원을 긴급 조달했습니다. 지원금은 주민 대피와 림시정착, 생활구호, 민가보수 등에 사용됩니다.
1: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최근 중앙예산에 투자금 1억 원을 긴급 배정해 절강성과 복권성에 태풍재해 긴급 복구 자원을 지원했습니다. 관련 자금은 파손된 도로 등 기반시설과 학교, 병원 등 공공봉사시설의 복구 건설을 우선 지원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산생활 질서 회복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0: 기르기즈스탄에 대한 국빈 방문과 비쇼케크에서 열리는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를 앞두고 습근평 국가주석이 기르기즈스탄 언론에 중국 기르기즈스탄 관계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함께 개척하자라는 제목의 서명글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인사들은 습근평 주석의 서명글은 양국 관계 고품질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상해협력기구 운명공동체 구축에 새 동력을 부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기르기즈스탄 각계 인사들은 습근평 주석의 서명글은 믿음으로 교류하고 리익으로 융합하며 마음으로 소통하고 의리로 지킨다라는 측면에서 양국이 입술과 이처럼 운명을 같이 하는 좋은 이웃, 운명을 공유하는 좋은 동반자, 서로를 성찰하는 좋은 친구임을 심도 있게 설명했다고 표했습니다. 기르기즈스탄은 중국과 함께 재분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양국 운명 공동체를 끊임없이 구축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기르기즈스탄 전 외무장관인 잭신 클로프는 습근평 주석의 서명글은 양국 관계, 나아가 역내 관계를 멀리 내다본 것으로 내용이 깊고 지도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잭신 콜로프는 옛 비단의 길의 연속인 일대로 공동건설은 일상생활과 직결되며 우리는 산 증인이자 수혜자라고 말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중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기르기즈스탄은 안전과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쌍무협력을 확대하길 희망합니다. 기르기즈스탄 국제대학 정치학과 노랄리에프 주임은 습근평 주석이 서명글에서 양국 관계가 설린에서 전략적 동반자 그리고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까지 역사적 도약을 실현했다고 표하며 사이 좋은 이웃나라인 우리는 함께 발전하고 진보해야 하며 이는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기르기즈스탄 청년이 공자 학원이나 공자 교실, 로반 공방을 다니고 있으며 우리에게서 중국은 광범위한 발전 전망을 뜻합니다. 기르기즈스탄 국립민족대학 언론전파학원 고스튜크 원장은 오늘날 세계가 많은 문제에 봉착한 상황에서 양국 관계는 줄곧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이 서명글에서 기르기즈스탄 속담인 물방울이 모여 호수를 이룬다와 중국 속담인 작은 물줄기가 모이지 않으면 강과 바다를 이룰 수 없다를 인용해 양국 관계가 상호리해와 호혜협력의 바다로 거듭나고 있음을 시사했다며 이에 대해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양국이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공동 전진하리라 믿음하지 않습니다. 기르기즈스탄 세계정치연구소 박트 클로브 소장은 중국 지도자의 서명글은 패권을 반대하고 다자주의를 실천하는 입장을 매우 명확히 논술했다며 이는 양국의 국가리익은 물론 글로벌 지속 가능 발전과도 관련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김정익, 강설혜였습니다.

오늘은 중국을 믿음직한 동반자로 관주하는 기르기즈스탄 이 같은 제목으로 기르기즈스탄 외무장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평 국가주석의 기르기즈스탄 국빈 방문과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를 앞두고 기르기즈스탄 구르바예브 외무장관이 중국 기자의 단독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구르바예브는 기르기즈스탄은 언제나 중국을 믿음직한 동반자로 간주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전략적 인솔과 양국 정부의 공동 노력하에 기르기즈스탄과 중국은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부단히 다지고 상무협력을 부단히 심화해 양국 이민에게 실질적 성과를 가져다주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지속가능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르바예브는 최근 몇 년간 양국 고위층은 긴밀한 정치 대화를 유지하고 정부 간, 입법기구 간 상호 교류를 부단히 강화하며 지방과 상공개 교류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무역, 투자, 교통, 물류, 에너지, 농업 등 분야 협력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추진 중인 일련의 공동 프로젝트는 양국과 전 지역에 있어 장원한 일을 갖습니다. 구르바예브는 중국 기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건설은 전략적 의미가 큰 중요한 프로젝트로서 지역 간 상호 연결과 소통 수준을 뚜렷이 제고하고 기르기즈스탄의 운송 능력을 격상시키며 무역과 투자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르바예브는 높은 수준의 상무 관계를 통해 기르기즈스탄과 중국은 에너지와 교통 분야에서 여러 협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를테면 다트카케민 송변전선 프로젝트, 오시바트켄 스파이나 도로 건설, 비슈케크 발리크치 도로, 비슈케크 나룬, 투르가트 도로 건설 등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기르기즈스탄의 에너지, 교통, 물류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이 밖에 쌍방은 바르스콘, BAD 고속도로 등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첨단 기술, 녹색 발전, 인공지능, 전자상 거래 등 분야에서 양국은 매우 큰 협력 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르바예브는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은 경제사회 발전, 인민생활수준 제고, 과학기술 발전, 혁신과 산업현대화 건설 등 면에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비유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무역 연계를 강화하고 세계 기반시설 건설을 촉진하며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은 발전 도상국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구르바예브는 중국의 국정운영 경험, 특히는 장기적 전략기획, 과학기술 혁신, 기반시설 건설 등 면의 경험은 글로벌 남방국가에서 중요한 참고적 이가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올해는 상해협력기구 창립 25주년입니다. 구르바예브는 지난 25년간 상해협력기구는 이미 다극 세계의 중요한 버팀목으로 발전했고 평등한 대화를 진행하고 상호 이익을 존중하며 해결 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데 플랫폼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르기즈스탄과 중국은 상해협력기구 창시회원국으로서 단연간 기타 회원국들과 함께 기구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구르바예브는 기르기즈스탄은 중요한 동반자인 중국과 함께 상해협력기구를 비롯한 다자 플랫폼 내에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는 것은 당연 공동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구르바예브는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상해협력기구의 더 큰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고 회원국 간 상호신뢰를 증진하며 실무협력을 심화하고 상호신뢰, 호혜, 평등, 협상, 다양한 문명 존중, 공동발전 도모를 핵심으로 하는 상해정신을 관찰하는 데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을 믿음직한 동반자라고 관주하는 기르기즈스탄 이 같은 제목으로 기르기즈스탄 외무장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은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상해 협력기구의 발전을 위한 중국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원자력 건설을 검토하는 북유럽 국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계절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0부 우뚝 솟은 관문은 서롱성 같더라 여섯 번째 부분입니다.
1: 오늘 우리는 특별히 국제관계학원의 사상정치학과 교원 장목연을 평어근인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초대했습니다. 장목연 선생님은 보다 가까이에서 이 특수한 대우를 접촉했는데요. 이들은 우리의 기타 경찰 대우와 어떤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전에 저도 대부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요해가 아주 적었습니다. 이들이 첩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활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실 가까이에서 보니 이들 역시 친화력이 아주 좋은 일반인들이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특수한 일터에서 인민이 부여한 직책과 사명을 이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대우가 저에게 준 가장 깊은 인상이라고 하면 무명 여웅 네 글자입니다. 이들은 하늘 땅을 진감하는 큰 일을 하면서도 이름은 감추고 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들 중 대부분 사람들은 평생 신원을 밝힐 수 없습니다. 사적도 공개하지 못하고 꽃다발이나 박수 소리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묵묵한 기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모두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마음속에서 국가안보 경찰대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무명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1: 장목연 선생님의 이번 체험은 앞으로 사상정치학과 수업에서 학생들과 교류하기 참 좋은 소재가 되리라 믿습니다.
2: 맞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방금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의 안보에서 사람마다 책임이 있고 나라의 안보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라는 것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됐습니다. 우리 대학교들은 학생들의 국가 안보의식을 증강하기 위해 해마다 4.15 전민 국가 안보 교육의 날을 전후하여 여러 유형의 선전 교육 행사를 조직합니다. 이로써 학생들의 국가 안보의 사상적 토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충성이라는 노래를 들으신 적 있는지요? 노래 속의 몇 마디 가사는 국가안보 전선에 대한 저의 인상과 너무 흡사합니다. 큰 현상은 보이지 않고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고요할 때는 멈춘 물 같고 움직일 때는 천둥벼락과도 같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 이번 국가안보 방문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한다면 고요한 세월 속에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어렵게 나아가는 모습을 본 것이라겠습니다. 국가안보에는 작은 일이 없고 국가의 안보는 우리 주변 생활의 사소한 것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교원으로서 저는 이 소중한 수확을 학교로 가져가고 교실로 가져가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국가안보의 실천자가 되고 함께 국가안보의 강철의 만리장성을 쌓을 것입니다.
1: 네.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것은 총체전으로서 제 분야 업무여서 모두 국가안보를 지지해야 합니다. 국가안보 경찰들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드립니다. 이들 중 절대다수 사람들의 이름은 영원히 알 수 없지만 이들의 공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계속해 사상해설인 한진 교수님의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3: 계속해서 두 번째 부분, 국가안보는 인민복지의 가장 근본적인 보장이라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가 없으면 인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것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근본 리익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안보를 어떻게 수호하고 일반 국민으로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편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4: 事不求易者成，事不必难者进。我们要辩证认识和把握国内外大事，加强战略性、系统性、前瞻性研究谋划，做好较长时间应对外部环境变化的思想准备和工作准备，善于在危机中。 유신지 유변주중 开신주 要发扬 斗争精神 敢于斗争 善于斗争 根据形势变化 及时调整 斗争策略 团结一切可以团结的力量 调动一切 积极因素 不断夺取许多新的历史特点的伟大斗争新胜利。
0: 방금 우리가 들은 것은 2020년 9월 8일 습금평 총서기의 한달락 연설 내용입니다. 쉬운 길만 찾지 않는 자가 성공하고 어려운 일을 회피하지 않는 자가 진보한다. 이 말은 범엽이 편찬한 후한서 우후전에서 따온 구절입니다. 뜻을 세우려면 완성하기 쉬운 뜻만 세우지 말며 이래서도 어려움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5: 지금까지 개별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6: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7: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6: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7: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6: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7: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6: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5: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해협력기구의 발전을 위한 중국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습관평 주석이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기간 비슈케크에서 열리는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기르기즈스탄 자파로프 대통령, 이집트 세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두 나라를 국빈 방문합니다. 올해는 상해협력기구 창립 25주년입니다. 25년 전 냉전 후 복잡한 국제정세와 지역정세에 직면해 처음 중국 도시 이름을 따서 명명한 국제기구인 상해협력기구는 설립 초기부터 상호 신뢰, 호혜, 평등, 협상, 그리고 다양한 문명을 존중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상해 정신을 확립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상해협력기구는 창립회원국 6개에서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3대 대륙의 27개국을 아우르는 대가족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안전에서 50여 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 상해협력기구는 이미 세계에서 포괄한 영토가 가장 높고 인구가 가장 많으며 발전 예비가 거대한 종합적 지역협력기구로 부상했습니다. 역사적 시점에서 회고하면 시종 일관된 하나의 명확한 맥락을 볼 수 있습니다. 창립회원국이자 적극적 추진자인 중국은 상해협력기구의 발전과 장대를 위해 리념과 기재, 협력의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상해정신의 창도자인 중국은 상해정신을 선양하는 실천자이기도 합니다. 2013년부터 역대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석근평 주석은 상해협력기구 운명공동체를 구축하고 단결과 신뢰, 평화와 안녕, 번영과 발전, 선린 진선, 공평정의의 5대 삶의 터전을 건설하는 등 중요한 리듬을 제출하고 상해정신의 시대적 내포를 끊임없이 풍부히 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중국은 시종 상해협력기구를 주변 외교의 우선사항으로 삼고 안전 분야에서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발전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며 인문 분야에서 밀접한 교류를 추진하면서 상해정신이라는 초심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중국의 기원은 평화를 수호하는 안보협력에 새겨져 있습니다. 석근평 주석은 상해협력기구의 회원국마다 모두 안전해야 진정한 안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경지역의 군사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기점으로 세 가지 세력과 다국적 조직범죄, 마약 밀수를 타격하고 평화 사명 등 반테러 합동 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데이터와 생물, 우주 등 비전통적 안전 영역에 나타난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까지 중국은 가회원국과 손잡고 지역 안정 장벽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중국의 책임은 호혜상생의 발전 실천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시종 자신의 발전을 상해협력기구의 발전과 연계시키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회원국 인민의 동경과 연계시켰습니다. 중국과 상해협력기구 기타 회원국 간 무역액은 2조 3천억 달러를 기록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와 회원국 발전 전략을 접목시키며 중국 기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중국 중앙아시아 천연가스 수송관 등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조치는 각국의 발전 우세를 상생 우세로 전환시키고 공동 발전 성과가 민생에 돌려지도록 추진했습니다. 중국의 진선의 정은 리해를 증진하는 인문교류에 융합되었습니다. 습분형 주석은 상해협력기구 회원국들은 서로 손잡고 화합과 공생의 문명 백화원을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문화센터, 공자학원, 로반 공방이 여러 상해협력기구 회원국에 뿌리를 내리고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중국 상해협력기구 청년교류센터, 상해협력기구 특별장학금, 그리고 언론정상회의, 여성론단까지 각계의 민간 왕래를 증진하는 중국은 교류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협력 공간을 확장하면서 상해협력기구의 발전을 위해 민심 기반을 다졌습니다. 2025년 9월 석근평 주석은 상해협력기구 전진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상해협력기구가 더 단합하고 협력을 중시하며 활력이 넘치고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전진선언에서 2026부터 2035년까지 상해협력기구

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관철하며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상해 협력기구의 힘을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개방과 협력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인류의 공동가치를 위해 시범을 제공하며 국제 공평과 정의를 위해 행동을 보여주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강력한 동력을 주입할 것입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자력 건설을 검토하는 북유럽 국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스웨덴의 최대 전력업체인 와텐팔 그룹이 일전에 영국 롤스로이스사를 선정해 스웨덴의 서해안에 소형 모듈화 원자로 세계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비 용량이 1410MW, 연간 발전량이 12TW인 이 원자력의 전력 생산량은 스웨덴의 연간 전력 사용량의 8%를 점합니다. 저 설비는 2035년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40여 년 만에 가동하는 첫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는 스웨디에가 원자력 건설을 본격적으로 재개했음을 뜻합니다. 북유럽 장관리사회 산하의 북유럽 에너지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본세기 중엽까지 북유럽 국가의 전력 수요가 1.2배 내지 2.6배 증가할 것입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충돌이 기후발한 에너지 위기와 함께 북유럽 여러 나라는 원자력 분야에서 강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스웨덴의 정부가 2023년에 에너지 정책을 개정하면서 40년간 이어진 원자력 규제 정책을 끝내고 역내에서 원자로를 최대 10기만 확보한다는 규제를 취소했습니다. 핵 안전 공약에 따라 2025년에 제출한 제10차 국가 보고서에서 스웨덴은 신규 원자로 허가 심사 비준 제도를 개혁하고 핵 폐기물 관리 체계와 응급 준비 기제를 보완하며 이미 법안을 채택해 원자력 발전 투자 용자와 위험부담 분담 기제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의 기후환경장관 로미나 풀모호탈리는 안전과 안보, 핵보장을 확보하는 전제하에서 스웨덴의 정부는 신규 원자로의 건설과 가동을 위한 전방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마르크는 현재 원자력 시설 건설을 법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마르크 기후와 에너지 공공사업부는 2026년 1월 신형 원자력 기술 분석 임무서를 발표하고 신형 원자력 기술의 성숙도,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법률 개정, 핵 안전 감독 관리 체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 인재, 역내 에너지 시스템에 접속한 후의 평가 등에 따라 향후 원자력 금지령에 대한 개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소형 모듈식 원자로를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설립한 노르웨이 원자력 회사는 소형 모듈화 원자로 구상을 제기했습니다. 올 2월 노르웨이 에너지부는 중부에 위치한 공업단지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를 공식 승인하면서 노르웨이 상업용 원자력 발전이 처음 평가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기술 노선 면에서 소형 모듈화 원자로는 건설 주기가 비교적 짧고 단일 설비 용량이 작으며 공업 장면에 적합해 북유럽 국가들이 선호합니다. 핀란드 과학창조회사가 출시한 원자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킬로와트 시당 2.4g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연료가 배출하는 탄소의 0.85%, 석탄의 0.47%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편 관련 원자로는 운행 온도와 압력이 전통적 원자력 발전소보다 훨씬 낮고 지하에 건설할 수 있으며 안정성도 더욱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원자로를 15기 건설하기로 합의한 후 현재 관련 회사는 스웨디의 볼스카 발지케 국가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첫 원자로 건설은 이르면 2029년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북유럽 에너지연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력 발전은 여전히 북유럽 국가의 주요 전력 공급원입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과 태양광 에너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날씨 영향을 쉽게 받으므로 북유럽 국가들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상호 보완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스웨디의 국가전력망 전력시스템 관계자 빅토리아 네만은 전력 수요가 갈수록 커지면서 육상 풍력과 태양광은 효과가 빠르고 비용 효율이 높은 대체 방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과 수력 발전은 전력 시스템에 장기적 용량을 제공하고 전력 공급을 보장하며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핀란드 원자력협회 집행리사 해리 바로니는 북유럽 국가들이 원자력에 재차 관심을 돌리는 것은 단기적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에너지 체계의 변혁에 대한 대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을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한강래였습니다.
2: 독서는 무엇일까요?
0: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2: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0: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2: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0: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내 향기를 맡으면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로마테피는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자연적인 장점이 있으며 향기 분자는 몇 초 안에 뇌의 감정 중추에 직접 도달해 긴장된 상태를 빠르게 진정시켜줍니다. 내 향을 맡으며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 심박수를 낮추고 몸과 마음을 점차 차분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벤더의 디나룰과 아세트산 디나룰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도와 지나친 생각과 수면 장애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로즈 에센셜 오일의 벤젠 알코올은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춥니다. 네, 상큼한 감귤향은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하여 즐거운 느낌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네, 집에서 아로마 이완 훈련을 할 때는 먼저 부담 없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착수할 수 있습니다. 네, 마음을 가라앉히는 흡입법. 에셜센 오일을 손수건이나 아로마돌에 떨어뜨린 뒤 눈을 감고 복식 호흡을 하며 5분에서 10분간 유지합니다. 네, 그리고 이완 마사지법. 충분히 희석한 달콤한 아몬드 오일, 호호바 오일 등 베이스 오일을 사용하여 손목, 어깨와 목에 등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온열 찜질법. 희석한 에센셜 오일을 따뜻한 수건에 떨어뜨려 어깨와 목, 허리와 등에 뻐근하고 팽팽하며 뻣뻣한 부위에 올려놓습니다. 수면 아로마법. 네, 잠들기 30분 전에 아로마를 켜고 잔잔한 음악과 깊은 호흡을 함께하면 네, 점진적으로 수면질과 수면 시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에센셜 오일을 처음 사용할 때는 먼저 귀 뒤쪽에 발라서 하루 동안 알레르기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네, 특별히 주의할 점은 아로마 테라피는 일상적인 감정 완화를 위한 보조 방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네, 기분 저하나 불변이 심해 이미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반드시 때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장희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학습 시간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어지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오경희 씨의 글 국자와 주걱을 보내드리며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콘에서는 소재 대작의 유래 대사라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간 플러스 콘에서는 친절하지 않고 행복하기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콘에서는 유명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대표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언제나 함께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0: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전면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체제와 기제를 구축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혁신형 국가의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 데서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을 맞이했으며 성공적으로 혁신형 국가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실력은 량적 축적에서 질적 도약으로 국부적인 돌파에서 체계적 능력의 향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일부 선단 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앞서 나가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독창적 혁신 능력이 아직 강하지 못하고 과학기술의 투입 대비 산출이 높지 못하며 관건적 핵심 기술에서 숨통을 죄는 문제가 여전히 비교적 두드러집니다.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자각은 발전에 관계되는 문제일 뿐더러 더욱이는 민생에 관계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사업이 새로운 역사적 좌표와 발전 요구에 부응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벽을 혁파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중대한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종국 특색의 자주적 혁신의 길로 착실하게 잘 나아가야 합니다. 전면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체제와 기제를 구축하여 실천수단, 제도 배치, 정책 보장, 환경 조성 사업을 보완해 나간다면 필연코 혁신의 활력과 동력을 전면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실력이 질적 도약과 체계적 향상을 서둘러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으로 발전의 능동성을 확고히 파악하여 우리나라를 혁신대국에서 혁신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전면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체제와 기제를 구축하는 것은 인재 우위를 발휘시키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구입니다. 인간은 생산력에서 가장 활약적인 요소로서 혁신에 의한 발전은 결국 인재에 의한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4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인구는 2억 5천만 명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리공과 졸업생 규모가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연구개발 인력 총 인원수는 세계 제1위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대학 교육 체계를 갖추어 있어 대량의 우수한 인재를 끊임없이 육성하고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인재 우위는 우리나라 발전에서의 중대한 우위로서 그 속에는 혁신 창업, 창조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전면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체제와 기제를 구축하면 각 분야 여러 차원의 인재 활력을 전면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전 사회의 창조적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시켜 누구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교육 우위와 인재 우위를 발전 우위와 경쟁 우위로 더욱 잘 조난시킬 수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한 것은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면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체제와 기제를 구축하면 혁신 창업, 창조의 더욱 드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더욱 여유로운 환경을 조성하며 더욱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여 누구나 충분히 그 재능을 발휘하고 업적과 리상을 성취하는 가운데 자기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전면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전면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체제와 기제를 구축하는 것은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의 봄을 선도하고 역사적 주동을 파악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입니다. 과학기술은 국가의 리기이며 세계 구도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량입니다. 현식이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혁신 활동의 조직 방식, 실천 수단, 제도 배치, 정책 보장 등에서 심각한 변혁에 직면했습니다. 과학기술의 감재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전례 없이 치열하며 이러한 경쟁은 역량 투입의 경쟁일 뿐더러 제도와 기재의 경쟁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경제가 가장 번영하고 혁신이 가장 활약적인 시기에 처해 있어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여 과감히 대세를 이끌어 나갈 기반과 저력, 신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변화를 인식하고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추구하면서 전면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체제와 기제를 서둘러 구축하고 과학연구의 경계, 연구방법, 기술 추세 등의 발전 변화에 봉하여 제도적 공급을 강화해야 하며 과학기술 혁신의 폭과 수준, 속도와 정밀도를 촉진하고 강화하며 날로 치열해지는 혁신 경쟁 속에서 기회를 선점하고 세계적인 혁신 구도와 경제 구도의 재구축 속에서 주동을 장악하여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을 선도하는 가운데 강국의 꿈과 부흥의 꿈을 실현해야 합니다. 전면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체제와 기제를 구축하는 데서의 내적 요구를 확고히 파악해야 합니다. 개혁에서 반드시 전반적인 관념과 체계적인 사고를 수립하고 전면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각 분야, 전 과정으로부터 착수하여 계획하고 추진해야 하며 발의평행, 선립후파를 통해 체제적 및 기제적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혁신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요효시장과 유능한 정부가 전일체가 돼 추진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실천이 알려주다시피 혁신은 시장 기제에 의해 추동되는 동시에 정부의 전망적 보지와 정책적 선도도 있어야 하는 바, 이는 시장이라는 모형의 손과 정부라는 요형의 손이 함께 작용하여 육성되고 형성된 것입니다. 세계는 이미 대과학의 시대에 들어섰으며 과학기술 혁신의 조직화 정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대과학기술의 혁신에서 당과 국가의 령도자, 조직자 역할을 강화하고 힘을 모아 큰일을 해내는 사회주의의 정치적 우위와 제도적 우위를 발휘시키며 관건적 핵심 기술의 난관 돌파 결책 지휘 체계와 조직 운행 기제, 부대 정책 체계를 보완하여 반드시 쟁취해야 할 전략적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형성하고 전략적 주동권을 쟁취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내 사랑 그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내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오경희 씨의 글 국자와 주걱을 보내드립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냄비, 식기 건조대 칸마다 기대어 세워놓은 밥 공기와 국사발, 그리고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주방벽 작은 고리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국자와 주걱, 설거지를 마친 그것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국자와 주걱에 시선이 꽂힌다. 국자와 주걱은 누구네 집에나 다 있다. 부유하나 가난하나, 권력자네 집이나 평민의 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것만은 어김이 없다.

숫자와 주걱은 사랑이다. 웃음이다. 식구다. 행복이다. 살다 보면 몸이 지쳐 힘들 때 밥이나 죽, 뜨거운 국물이라도 떠먹으면 힘이 솟구친다. 기운을 북돋는 음식을 떠주는 국자와 주걱에 감사하다. 우리가 국자와 주걱을 주방의 요리 도구라고 생각할 때 국자와 주걱은 나를 식구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국자는 숟가락보다 크고 깊으며 주걱은 숟가락보다 크고 높다. 마음도 그렇다. 나도 국자와 주걱처럼 살 수는 없을까? 숟가락과 젓가락이 나를 위한 식사 도구라면 국자와 주걱은 식구와 타인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단체 식사 도구라 하겠다. 국자와 주걱은 본질적으로 만들어질 때부터 식문화권에서 배려의 의미를 지녔고 식구나 타인에게 정을 나누어주는 행위의 상징이리라. 나눔과 배려의 의미를 내포한 국자와 주걱은 단순한 주방 도구를 넘어 정과 인의의 실천을 주제로 일상에서 음식을 나누는 행동으로 관계의 따스함과 공동체의식을 키워주는 것은 아닐까. 국자와 주걱은 아무나 잡는 것이 아니다. 밥 한 공기에 국 한 그릇을 떠놓고 먹고 가라고 권할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심하는 사람이어야 잡을 수 있는 특수한 도구이다. 학교 간다고 정지문을 나서는 나를 불러 밥 한 술에 국을 말아 부뚜막에 걸터 앉혀서라도 밥술 뜨게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다. 국자와 주걱은 팥죽이 다 되면 국자로 퍼가지고 나가 대문 앞과 마루 아래에 팥죽을 조금씩 뿌려놓던 어머니. 아마 악귀를 막는다는 풍습 때문이었을 것이다. 국자와 주걱을 글로 쓰려니 30년 전 옆집 아주머니가 김이 나는 냄비에 국자를 얹어 우리 집에 내오던 소탕 떡국이 생각난다. 그날 나는 아침 일찍 나가 셋집을 얻느라 온 오전을 헤매고 다녀와 배고파는데 옆집 혜란이 어머니가 점심을 갖춰 우리 집에 들어와 빨리 먹으라 하셨다. 떡국 맛나게 먹네 하며 냄비에서 소고기 건더기를 한 국자 푹 떠주던 혜란이 엄마. 세월이 흘러도 그때 그 국자의 맛을 잊을 수가 없다. 어제 최신의 초대로 우리 문우대슨 맛집이라 소문한 50년 역사를 가진 룡정 콩이랑 두부랑 밥집에서 점심으로 모두부와 묵은지 삼겹살 전골을 먹었다. 정월 초라 날씨는 추워 기승을 부렸고 부글부글 끓는 냄비에 커다란 국자는 한겨울 서정을 담아냈다. 썰렁한 날씨에도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나누니 마음은 들끓었다. 최신이 잡은 국자는 건더기를 건져내 내 대접에 담았는데 한 사람당 한 대접씩 나누어 주었다.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이 감칠맛 나게 혀를 감싸고 푹 곰삶은 김치는 옛날 움김치 맛 그대로였고 잘 익은 삼겹살은 어찌나 부드럽고 고소하던지 맥주 네 병을 비우고 주걱을 잡아다주는 최신이 손에서 받은 고봉밥을 국에 말아서 후후 불어 뚝딱 먹고 나니 포만감이 밀려왔다. 머리를 들고 창밖을 내다보니 국자와 주걱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다음엔 가족을 향한 마음이 담긴 것 같은 이름의 저 식당에 내 문우들을 초대해야지. 나도 최신처럼 큰 국자를 잡고 보글보글 끓는 미기 매운탕을 국자로 푹푹 떠서 친구들을 대접하고 싶었다. 산다는 것은 진심이 담긴 밥 한 그릇과 국을 함께 내미는 것이 아닐까. 국자와 주걱은 평소 빈 언어로 주방 벽에 걸려있는 것조차 식구들 향한 사랑의 몸짓이 아닐까 싶다. 때가 되면 한달음에 나와 식구들에게 밥과 국을 또 나누는 것을 보면 밥을 부어 세 번 이상 담아 꽁꽁 예쁘게 다져주며 식구들 모두가 일도 그렇게 꽁꽁 자라기를 당부하는 주걱. 펄펄 끓는 국솥에 깊고 당당하게 들어가 건더기를 고루 저어서 한 그릇 한 그릇 담아 식구들에게

이에 나눠주는 국자. 그런 국자와 주걱은 모성을 담았다. 생각해보면 주방의 요리 도구인 국자와 주걱의 쓰임새도 이럴진데 한 사회에서 한 단체에서 사람의 쓰임새야 오죽할까. 타고난 성품대로 능력대로 재수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착실히 하며 살아갈 일이다. 주방에서 사람과 식재료와 주방 도구들이 합력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다 보면 누가 주인이고 조연인지 분간하기 어렵듯이 우리도 살다 보면 주연이든 조연이든 역할이 크고 작음보다는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순간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다면 가슴 뿌듯한 보람찬 삶이 아니겠는가. 매사 작은 일이라도 국자와 주걱처럼 진심을 다하고 감사하며 산다면 신명나는 삶이 아니겠는가.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소재대작입니다. 작을 소, 표제제, 글대, 지을작으로 구성된 소재대작은 작은 일을 큰 일처럼 처리하다, 자그만 일을 갖고 크게 떠들어 대다라는 뜻입니다. 조나라의 효성왕은 소탐대실형 인물이었고 큰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독단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이견을 받아들일 줄 몰랐습니다. 그는 큰 결단을 내려야 할 경우 언제나 사고적인 선택을 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한 나라의 성 17개를 접수할 때도 탁상공로만 1-3등 조과를 대상군으로 파견했는데 조나라는 이로 인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우매한 일을 저지른 적 있습니다. 어느 해 연나라와 조나라는 국경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노한 연나라 왕이 고양군을 대상군으로 임명하고 10만 명의 대군을 주어서 조나라를 정벌하게 했습니다. 연나라 대군이 정벌길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은 효성왕은 혼비백산에 어찌할 바를 몰라했습니다. 그는 연나라 대군에 맞서 싸울 유능한 장군이 없다고 판단하고 제 나라의 사신을 파견해 제 나라 대장군 전단을 조나라 3군 원수로 초빙하기로 했습니다. 조나라의 사신이 제 나라에 가서 왕을 아뢰고 사전 비유를 말했습니다. 제 나라 왕은 사신의 말을 들은 후 이번 기회에 조나라를 골탕 먹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전단 장군이 조나라를 도울 수 있지만 조나라는 제수 동쪽의 3개 성과 고당 평원의 57개 성읍, 물자 교육소 등을 전부 제 나라에 넘겨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조나라 사신은 이 사실을 효성왕에게 알렸습니다. 효성왕은 제 나라가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한다고 화를 내면서도 만약 제 나라의 요구를 거부하면 전단을 청해올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연나라 대군이 조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근심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그는 제 나라 왕의 욕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효성왕의 이 황당한 결정에 문무백관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 누구도 효성왕이 왜 이런 황당한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들 중에서 제일 불만이 많은 사람은 조사였습니다. 그러나 조사도 드러내놓고 반대하지 못했고 평호군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조나라에 군사를 거느릴 명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지금 전단을 청해오기 위해서 50여 개 성을 내준다니 이는 작은 일을 큰일처럼 처리하는 것입니다. 소재대작, 이 50여 개 성들은 우리 수많은 군사들의 목숨과 바꿔온 것인데 이렇게 쉽게 제 나라에 내준다니 말이 됩니까? 이에 평원군이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난 일인데 다시 거론할 필요가 있겠는가? 평원군이 별로 탐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전단이라는 장수는 제 나라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가 무능하면 조나라는 연나라에 패할 것이고 만약 그가 정말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단을 기용하는 일이 백해무익한데 우리 국왕께서는 왜 이를 모르시는 것입니까? 조사가 이토록 절

적절하게 호소했지만 병군이 냉담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별 소득 없이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소재대작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작은 일을 큰 일처럼 처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친절하지 않고 행복하기. 주말 오후 소란스러운 마트가 한 사람의 고성으로 더 요란해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소리나는 쪽을 바라봅니다. 마트의 한 손님이 계산하는 여직원을 노려보며 당신 나 무시해 라고 일갈하는데 아마도 계산에 관련된 시비가 붙은 모양입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당신 나 무시해라는 말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나오는 분노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이 희박해진다는 느낌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나의 정체성이 소멸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죽음과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분노 반응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왜 나 무시해라는 윤우는 왜 나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않느냐,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라는 절규일지도 모릅니다. 네, 요즘은 친절이 고생입니다. 친절이란 상대방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성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친절을 상품화해서 기존 재화에 끼워 팔다 보니 친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고객에 열받고 서비스 제공자도 울화병에 걸릴 지경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에게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때 자신의 존재감의 밀도가 짙어지며 안정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친절 서비스는 고객의 감성 만족감을 극대화합니다. 나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라고 느끼게 하니까요. 네, 그런데 문제는 친절이란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진심 어린 친절은 돈을 준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과 마음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나도 그 사람한테 진심 어린 친절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한 영화의 삽입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내드릴 첫 곡은 조성치 영화 대화서지 대성 취진의 엔딩곡 일생소예입니다. 네 음악은 낮고 구슬픈 얼후 소리로 시작하여 은은한 비애가 서서히 퍼져나갑니다. 간결한 편곡이지만 정서적 전달력이 매우 강합니다. 선율은 구불구불 길게 이어지며 슬퍼도 상처를 주지 않는 느낌으로 운명의 어쩔 수 없음, 놓쳐버린 아쉬움, 마음속 깊이 간직한 깊은 사랑을 모두 음표에 담아냈습니다. 네, 이 노래는 지존보와 자하선자의 이야기에 밀착되어 사랑과 성취, 책임과 아쉬움을 깊이 이야기합니다. 금고를 쓰면 사랑의 마음을 쓸 수 없고 금고를 내려놓으면 구원할 수 없는 이 딜레마 같은 숙명이 노래 속에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단순한 사랑의 비가가 아니라 어른이 선택과 포기 앞에서 겪는 어쩔 수 없음과 내려놓음이 담겨 있습니다. 격정적인 고음으로 감정을 쏟아내지 않고 절제되고 깊은 창법으로 속마음을 토로합니다. 많은 사람이 젊었을 때 들으면 그저 슬프다고 느끼지만 세상 일을 겪고 다시 들으면 곡 속의 내려놓음과 해탈을 깨닫게 됩니다. 네, 이 곡은 영화의 범위를 넘어 한 세대의 정서적 흔적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듣고 있는 두 번째 곡은 영화 명곡 소원대로입니다. 헌정영화 나와 나의 부모님의 홍보영 주제곡이자 대중에게 널리 불리는 긍정적 에너지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곡 전체는 웅장하면서도 부드럽고 정겹고 진실된 분위기이며 선율은 완만하고 아득하고 편곡은 섬세하면서도 묵직하여 애국 애족의 정서와 따뜻한 정감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예, 부드러운 창법으로 차분히 이야기하듯이 부르면서 선율은 부드러움에서 점차 웅장해지고 정서는 겹겹이 고조되어 선조들의 순수한 신념과 아낌없는 헌신을

나는 그 경지가 아득하고 글자마다 깊은 정이 담겨있어 시공간을 넘어 선조들과 대화합니다. 지금 우리의 평온한 강산과 평범한 일상의 모습은 바로 선조들이 뜨거운 피를 쏟고 모든 것을 바쳐 만들어낸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국이 각 측과 함께 글로벌 관리 장례를 실천하며 더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0: 중공장 당학교가 2026년 가을학기 개학식을 진행했습니다.
1: 서장 기롱현 산사태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0: 올 상반기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 매출이 20조 원을 넘었습니다.
1: 기르기스탄 각계가 습금평 주석의 서명글이 양국 관계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국면에 방향을 제시했다고 비웠습니다.
0: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1년 전 열린 상해협력기구 전진정상회의 기간 습금평 주석은 글로벌 관리 장애를 정중하게 제기해 어떤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관리를 어떻게 개혁하고 보완할 것인가라는 시대적 명제의 중국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공동론의,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글로벌 관리관을 견지하면서 중국은 각 측과 함께 글로벌 관리 적자를 힘써 해소하고 실제 행동으로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수호하며 인류명 공동체 구축을 위한 성과가 전 인류에게 더 풍부하고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 주도록 추진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기회와 도전이 병존합니다.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지속적으로 대두하고 남북 격차가 끊임없이 심화되며 지정학적 충돌이 곳곳에서 발생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건립된 국제체계에 심각한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시대적 물음에 직면해 1년 전 상해협력기구 플러스 회의에서 습금평 주석의 글로벌 관리 상의를 정중하게 제기하고 5대 핵심 리념으로 관리 공경을 돌파했습니다. 주권 평등을 관철하고 세계의 운명은 각국 인민이 함께 장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국제 법치를 준수하며 국제 규칙은 국제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집단 정치와 진영 대항을 반대합니다. 인간 본위를 창조하고 관리 성과가 각국 인민에게 더 많고 더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행동 방향성을 중시하고 각국이 공감대를 행동으로 조언시키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글로벌 관리 창의가 제기된 이후 160개 나라와 국제기구의 지지와 호응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관리 친구 소조가 뉴욕, 제네바, 윈 등 지역에서 잇따라 설립되고 60여 개 나라가 앞다투어 가입하는 가운데 글로벌 관리 창의는 중국 방안에서 국제적 실천으로 전환하면서 강단 생명력을 과시했습니다. 책임을 관철하고 글로벌 관리의 개혁과 보완을 추진한 데서 중국은 창도자이자 행동파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관리 창의 개념 문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 체계 구축, 중국 리념 창의 행동 백서를 발표해 글로벌 관리에 관한 중국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실천 행동을 체계적으로 논술함으로써 더 광범위한 국제 공감대를 결집했습니다. 정글 법칙이 국제 법치에 심각한 충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앞장서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중국 유엔 평화발전기금을 설립해 유엔의 주요 의제를 요력하게 지원하는 것에부터 29건의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것까지 중국은 유엔의 권위와 지위를 확고히 수호하면서 시종 공정과 정의의 편에 섰습니다. 글로벌 관리 면에서 남북 불균형 문제 직면에 중국은 더 균형적인 글로벌 발전 구도의 재구축을 추진했습니다. 브릭스 국가의 역사적 확장과 상해협력기구의 발전 장대를 추진하는 것에서부터 아프리카 연맹의 20개국 그룹 가입 지지를 거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실크로드 기금, 신개발은행 등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기까지 중국은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끊임없이 제고시켰습니다.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무관세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9개 국제기구, 50여 개 국과 함께 글로벌 빈곤 감축 발전 동반자 연맹을 발기하고 설립하기까지 중국은 글로벌 빈곤 감축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전 성과가 전 인류에게 돌려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최근 연간 인공지능, 심해, 극지 등 새로운 영역의 관리에 존재하는 부족점을 두고 중국은 각 측과 함께 관리 규칙을 끊임없이 보완했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상의를 제기하고 글로벌 인공지능 협력 기구를 발기하고 설립하면서 중국은 각국과 함께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가 다자 공동 관리, 개방 공유로 나아가도록 추진했습니다. 2035년 국가 자주적 기후 목표를 선포하고 곤룡 생물 다양성 기금을 설립하면서 중국은 글로벌 기후와 생태 관리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조정원 설립 상의를 제기하고

0: 받고 올 5월에 첫 국제 해사 분쟁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중국은 분쟁 해결 기제를 혁신하여 국제 조정 분야의 기제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웠습니다. 리넘은 앞길을 밝히고 협력은 아름다운 레일을 개척합니다. 전진에서 비수기 끝까지 중국은 상해협력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다자주의의 기치를 높이들고 중국의 관리 리넘으로 글로벌 관리의 힘을 부여하며 운명을 함께하고 문명 진보하는 밝은 전망을 힘써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1: 중공중앙당학교 국가행정학원이 29일 2026년 가을학기 개학식을 진행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당학교 교장 국가행정학원 원장인 채기가 개학식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채기는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습금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이를 더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함으로써 이론적 기초를 다지고 당성을 연마하며 직책 수행 능력을 강화해 민족 부흥의 중임을 짊어질 수 있는 고자질 간부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책기는 습금평 당건설 사상 학습 관찰은 현재와 향후 한시기 전 당의 중요한 정치적 과업이라며 당 학교 학원들은 본문 그대로 배우고 근본을 파악하며 실제와 결부해 학습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한다고 피했습니다. 또한 학습 성과를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직책을 이행하는 실제 행동에 구현하고 더 높은 기준과 더 실질적인 조치로 당중앙의 결정과 보치를 관찰해야 합니다. 앞장서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 실천하여 인민을 위해 성과를 내고 실천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책임은 당면 정세와 과업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파악하며 사상과 행동을 자각적으로 당중앙의 결책 보치에 통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0년 변국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기회와 도전을 정확하게 대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굳히며 자신이 일에 집중해 일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 경제 정세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자신감을 강화하며 기대를 안정시키고 발전과 안전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15차 5기는 전망기획의 량화한 출발을 실현해야 합니다. 정치적 능력을 제고하고 전략적 구상을 세우며 전반적 이식을 강화해 착실하고 강력한 조치로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제기는 지도 간부가 당 학교에 오면 최우선 신분이 바로 학원이라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른 생각 없이 당의 혁신 이론 학습에 집중하며 당성 단련을 학습 전 과정에 관통시켜 학습 임무를 고품질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학교는 교수 업무를 정성껏 조직하고 당원 관리를 엄격히 하여 학원들이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석태봉이 개학식에 참석했습니다.
0: 8월 26일 네팔 측에서 발생한 산사태 재해로 인해 서장자치구 시가지 기롱현 기롱통상구에서 중대한 인명피해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피해 지역에서 그물식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 216 국도는 마지막 1km 개통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구호용량은 주요 피해 구역에 돌진해 복구와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장자치구 시가지 기롱현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후 비상관리부 국가소방구조국은 소방구조용량을 증파해 피해 지구의 구조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29일 저녁 6시 기준 국가종합소방구조대는 구조인력 681명, 탐색견 13마리, 차량 113대, 무인기 47대와 각종 조문 장비를 투입해 소륙공 립체 수색 체계를 구축하고 그물식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29일 라싸 소방구조 기동지대가 증파한 대원 5명이 기롱현 사르향 라비촌에서 출발해 산길을 따라 도보로 구조 핵심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G116 국도 파손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국경 검문소까지 1km 구간의 도로 기반이 전면 파괴되었습니다. 도로 복구 공사는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29일 중국 안능건설그룹 요한 회사는 대형 기계를 동원해 G116 국도 긴급 보수에 나섰습니다. 중국 안능그룹 성도 구조기지 종문균 주임은 현재 안능그룹이 골간 인력 70명과 장비 20대를 동원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복구한 도로는 2,600m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물살이

0: 센 점을 감안해 물속 작업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모인기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하류에서 국경 관문까지 1km에 달하는 도로 기반이 전면 파괴되면서 공사 난이도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계곡 지형으로 작은 면이 좁아 장비 조작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30일 새벽 무장경찰 기동부대 제2총대 모지대 장병들이 대형 구조장비 100여 대를 동원해 비를 무릅쓰고 구조 현장에 도착해 마지막 1km 개통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주요 피해 지역이 수색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29일부터 각 구호령장은 대형 화물 수송 무인기와 헬기 편대를 동원하고 일선의 구조 인력이 장비와 생활 필수품을 공중 투하했습니다. 서장 군구 모 료캉료단은 29일 오후 식품, 의약품, 구조 공구 등 물자를 적재한 헬기 두 대를 긴급 출동해 기룡 동산구 피해 지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비행 도중 강대류 등 복잡한 기상 조건을 극복하고 당일 오후 3시 25분 기룡 동산구 피해 지구 공역에 도착해 공중 투하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기룡진 대피 구역에서 의료 순회 진료대가 고온 지역 질환과 재해 후 질환에 대비해 순회 진료와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장 자치구 시갓지 기룡현 농민 라우 장촌은 인민 해방군이 약을 가져다 주고 살뜰히 보살펴 주고 있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8월 26일 네팔 측에서 발생한 산사태 영향으로 네팔 조젠강과 중국 국내 부레푸짱 짠무강 합수목 부근에서 자연댐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소리부 수문 비상관측대 최신 소식에 따르면 현재 부레푸짱 짠부의 산사태 호수는 자연적으로 정상 유출되면서 위험 부담을 배제했습니다. 다만 상류의 네팔 조젠강에서 생긴 웅덩이가 하류 자연댐 호수의 최대 위험 부담이 되었습니다. 현재 조젠강 웅덩이 면적은 17만 4천 평방미터에 달하며 넘쳐날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1: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양한 조치를 취해 유효 투자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투자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방출할 예정입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의 투자 구조는 동력 혁신, 질적 개선의 변화 추세를 보이며 투자 효율과 질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 등 관련 분야의 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부터 7월 첨단 기술 산업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해 상반기보다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직접 회로 제조업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해 향후 발전 동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과학기술 혁신, 산업 고도화, 도시갱신, 향촌지능, 신형기반시설, 민생보장, 친환경 저탄소 등 투자 공간을 심도 있게 발굴하여 투자 잠재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단계로 국가는 국가중대전략실시 중점 분야 안전능력건설과 중앙예산 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강도를 높이게 됩니다. 지방정부 특별채권의 발행과 사용을 가속화하고 신용정책성 금융도구 자금의 투입을 다그쳐 진행하게 됩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중대공정 프로젝트의 실시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6대 네트워크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민영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일련의 중대 프로젝트를 내놓아 유효 투자가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지탱하도록 할 것입니다.
0: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 수입은 동기 대비 13.6% 증가한 20조 7,100억 원이었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수요의 확대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디지털 산업 수익성이 계속 개선되고 리윤 총액이 동기 대비 19.3% 증가한 1조 7,900억 원, 성장 속도는 동기 대비 10.3%포인트 빨랐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반 시설을 부단히 최적화하고 승격했습니다. 6월 말 기준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은 510만 2천 개, 지능형 컴퓨팅 규모는 동기 대비 177% 확대하고 만 개 이상 가속 카드를 갖춘 지능형 컴퓨팅 시설은 52곳이었습니다. 한편 디지털 제조업의 규모와 효율이 모두 높아졌고 디지털 서비스업은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는 지적회로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육성을 다그치고 있으며 건설한 고가급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16개는 산업 도약을 이끄는 핵심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첫 7개월 사이 우리나라 물류 운영은 안정 속에서 성장하는 발전 태세를 이어가며 회복력과 활력이 지속적으로 드러났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사회물류 총액은 214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습니다. 물류 총액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했고 수요 구조는 한층 최적화되었습니다. 공업품 물류의 기본판이 안정적인 가운데 제조업은 여전히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작용했습니다. 7월 제조업 관련 물류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으며 이중 장비 제조는 전년 동기 대비 12.3%, 첨단 기술 제조 물류 수요는 16.9% 증가해 버팀목 작용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주민 소비 물류는 회복력을 유지하며 성장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단위와 주민 물품 물류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내수 확대와 소비 촉진 정책 조치가 점진적으로 효과를 거두면서 주민 소비 물류 수요의 발전질이 지속적으로 제고되었습니다. 상업무역 유통 장면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현역 시장의 물류 수요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수입 물류 면에서는 국내 컴퓨터 통신전자 기능화와 자동화 설비 제조 등 분야의 생산 수요가 지속적으로 방출되어 산업 고도화를 견인하고 관련 화물 송류의 수입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 국가보건건강위원회가 최신 발표한 2025년 우리나라 보건건강사업 발전 통계 공보에 따르면 2025년 말 우리나라의 인구 평균 기대수명은 79.25세에 달했고 조민 조여 건강지표는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대중의 진료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경감되고 있습니다. 병원 1인당 외래진료, 입원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동반 하락했고 기층 외래진료 비용 하락폭이 뚜렷했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서비스센터 1인당 외래진료 비용은 150원 10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하락했으며 향진보건소 1인당 외래진료 비용은 70원 40전으로 9.4% 하락했습니다. 전국의료보건기구 총수는 110만 8천 개에 달했고 보건기술 인력은 1,345만 5천 명으로 증가했으며 연간 총 진료 인원은 106억 5천만 명에 이릅니다. 종리학 요가, 로인 건강 서비스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질적 향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1: 습금형 국가주석의 이집트 국빈 방문에 쓰매 중앙방송총국의 우수영상 프로그램 이집트 특별상영이 최근 카히라에서 가동되었습니다. 습주석의 진서, 습금형의 문화적 유대 등 총 10편에 가까운 중앙방송총국의 우수한 영상 프로그램이 이집트 국영 TV 등 이집트 주류 매체를 통해 잇따라 방송됩니다. 습주석의 진서는 습금평 주석이 해외 한학자, 예술가, 청소년 등에게 보낸 답신 중 엄선된 사례들을 통해 습금평 주석이 민간 우호를 증진하고 민심 소통을 촉진해온 감동적인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신시대 중국의 개방적 포용, 협력 상생이라는 책임감 있는 대국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습금평의 문화적 유대는 습금평 주석이 문화 전승과 발전을 마음에 품어 생생한 이야기를 선정해 문화가 흥하면 국군이 흥하고 문화가 강하면 민족이 강하다는 그의 깊은 사유와 문화유산을 아끼고 역사적 맥을 이어가는 깊은 정서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국제시청자들에게 습금평 문화사상의 핵심 요의와 습금평 주석의 국정운영 리념의 깊은 문화적 부리를 설명해줍니다. 소개에 따르면 중앙방송 총국 우수영상 프로그램 이집트 특별 상영 행사는 올해 말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재정부와 비상관리부가 8월 28일 절강성, 복권성, 광서장족자치구 등 3개성과 자치구의 홍수 태풍 방지와 긴급구조, 복구 작업을 위해 중앙자연재해 구조자금 1억 5천만 원을 긴급 조달했습니다. 지원금은 주민 대피와 림시정착, 생활구호, 민가보수 등에 사용됩니다.
1: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최근 중앙예산에 투자금 1억 원을 긴급 배정해 절강성과 복권성에 태풍재해 긴급 복구 자원을 지원했습니다. 관련 자금은 파손된 도로 등 기반시설과 학교, 병원 등 공공봉사시설의 복구 건설을 우선 지원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 회복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0: 기르기즈스탄에 대한 국빈 방문과 비쇼케크에서 열리는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를 앞두고 습금평 국가주석이 기르기즈스탄 언론에 중국 기르기즈스탄 관계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함께 개척하자라는 제목의 서명글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인사들은 습금평 주석의 서명글은 양국 관계 고품질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상해협력기구 운명 공동체 구축에 새 동력을 부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기르기즈스탄 각계 인사들은 습금평 주석의 서명글은 믿음으로 교류하고 리익으로 융합하며 마음으로 소통하고 의리로 지킨다라는 측면에서 양국이 입술과 이처럼 운명을 같이 하는 좋은 이웃, 운명을 공유하는 좋은 동반자, 서로를 성찰하는 좋은 친구임을 심도 있게 설명했다고 표했습니다. 기르기즈스탄은 중국과 함께 재분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양국 운명 공동체를 끊임없이 구축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기르기즈스탄 전 외무장관인 잭신 클로프는 습금평 주석의 서명글은 양국 관계, 나아가 역내 관계를 멀리 내다본 것으로 내용이 깊고 지도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잭슨 콜로프는 옛 비단의 길의 연속인 일대로 공동건설은 일상생활과 직결되며 우리는 산 증인이자 수혜자라고 말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중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기르기즈스탄은 안전과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쌍무협력을 확대하길 희망합니다. 기르기즈스탄 국제대학 정치학과 노랄리에프 주임은 습금평 주석이 서명글에서 양국 관계가 설린에서 전략적 동반자 그리고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까지 역사적 도약을 실현했다고 표하며 사이 좋은 이웃나라인 우리는 함께 발전하고 진보해야 하며 이는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기르기즈스탄 청년이 공자학원이나 공자교실, 로반 공방을 다니고 있으며 우리에게 있어 중국은 광범위한 발전 전망을 뜻합니다. 기르기즈스탄 국립민족대학 언론전파학원 고수튜크 원장은 오늘날 세계가 많은 문제에 봉착한 상황에서 양국 관계는 줄곧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이 서명글에서 기르기즈스탄 속담인 물방울이 모여 호수를 이룬다와 중국 속담인 작은 물줄기가 모이지 않으면 강과 바다를 이룰 수 없다를 인용해 양국 관계가 상호리해와 호혜협력의 바다로 거듭나고 있음을 시사했다며 이에 대해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양국이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공동 전진하리라 믿음하지 않습니다. 기르기즈스탄 세계정치연구소 박트 클로브 소장은 중국 지도자의 서명글은 패권을 반대하고 다자주의를 실천하는 입장을 매우 명확히 논술했다며 이는 양국의 국가리익은 물론 글로벌 지속 가능 발전과도 관련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오늘은 중국을 믿음직한 동반자로 간주하는 기르기즈스탄 이 같은 제목으로 기르기즈스탄 외무장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평 국가주석의 기르기즈스탄 국빈 방문과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를 앞두고 기르기즈스탄 쿠르바예브 외무장관이 중국 기자의 단독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쿠르바예브는 기르기즈스탄은 언제나 중국을 믿음직한 동반자로 간주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전략적 인솔과 양국 정부의 공동 노력하에 기르기즈스탄과 중국은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부단히 다지고 상무협력을 부단히 심화해 양국 이민에게 실질적 성과를 가져다주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지속가능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쿠르바예브는 최근 몇 년간 양국 고위층은 긴밀한 정치 대화를 유지하고 정부 간, 입법기구 간 상호 교류를 부단히 강화하며 지방과 상공개 교류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무역, 투자, 교통, 물류, 에너지, 농업 등 분야 협력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추진 중인 일련의 공동 프로젝트는 양국과 전 지역에 있어 장원한 일을 갖습니다. 쿠르바예브는 중국 기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건설은 전략적 의미가 큰 중요한 프로젝트로서 지역 간 상호 연결과 소통 수준을 뚜렷이 제고하고 기르기즈스탄의 운송 능력을 격상시키며 무역과 투자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르바예브는 높은 수준의 상무 관계를 통해 기르기즈스탄과 중국은 에너지와 교통 분야에서 여러 협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를테면 다트카케민 송변전선 프로젝트, 오시바트켄 스파이나 도로 건설, 비슈케크 발리크치 도로, 비슈케크 나룬, 투르가트 도로 건설 등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기르기즈스탄의 에너지, 교통, 물류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이 밖에 쌍방은 바르스콘, BLE 고속도로 등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첨단 기술, 녹색 발전, 인공지능, 전자상 거래 등 분야에서 양국은 매우 큰 협력 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쿠르바예브는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은 경제사회 발전, 인민생활 수준 제고, 과학기술 발전, 혁신과 산업 현대화 건설 등 면에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비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무역 연결을 강화하고 세계 기반 시설 건설을 촉진하며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은 발전 도상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쿠르바예브는 중국의 국정 운영 경험, 특히는 장기적 전략 기획, 과학기술 혁신, 기반 시설 건설 등 면의 경험은 글로벌 남방 국가에서 중요한 참고적 이가 있다고 비했습니다. 올해는 상해협력기구 창립 25주년입니다. 쿠르바예브는 지난 25년간 상해협력기구는 이미 다극 세계의 중요한 버팀목으로 발전했고 평등한 대화를 진행하고 상호 이익을 존중하며 해결 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데 플랫폼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르기즈스탄과 중국은 상해협력기구 창시회원국으로서 단연간 기타 회원국들과 함께 기구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쿠르바예브는 기르기즈스탄은 중요한 동반자인 중국과 함께 상해협력기구를 비롯한 다자 플랫폼 내에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는 것은 당연 공동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쿠르바예브는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상해협력기구의 더 큰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고 회원국 간 상호신뢰를 증진하며 실무협력을 심화하고 상호신뢰, 호혜, 평등, 협상, 다양한 문명 존중, 공동 발전 도모를 핵심으로 하는 상해 정신을 관철하는 데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을 믿음직한 동반자라고 관조하는 기르기즈스탄 이 같은 제목으로 기르기즈스탄 외무장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성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개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상해 협력기구의 발전을 위한 중국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원자력 건설을 검토하는 북유럽 국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계절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숙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0부 우뚝 솟은 관문은 초롱성 같더라 여섯 번째 부분입니다.
1: 오늘 우리는 특별히 국제관계학원의 사상정치학과 교원 장목련을 평어근인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초대했습니다. 장목련 선생님은 보다 가까이에서 이 특수한 대우를 접촉했는데요. 이들은 우리의 기타 경찰 대우와 어떤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전에 저도 대부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요해가 아주 적었습니다. 이들이 첩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활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실 가까이에서 보니 이들 역시 친화력이 아주 좋은 일반인들이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특수한 일터에서 인민이 부여한 직책과 사명을 이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대우가 저에게 준 가장 깊은 인상이라고 하면 무명 여웅 네 글자입니다. 이들은 하늘 땅을 진감하는 큰 일을 하면서도 이름은 감추고 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들 중 대부분 사람들은 평생 신원을 밝힐 수 없습니다. 사적도 공개하지 못하고 꽃다발이나 박수 소리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묵묵한 기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모두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마음속에서 국가안보 경찰대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무명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1: 장목련 선생님의 이번 체험은 앞으로 사상정치학과 수업에서 학생들과 교류하기 참 좋은 소재가 되리라 믿습니다.
2: 맞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방금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의 안보에서 사람마다 책임이 있고 나라의 안보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라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됐습니다. 우리 대학교들은 학생들의 국가 안보의식을 증강하기 위해 해마다 4.15 전민 국가 안보 교육의 날을 전후하여 여러 유형의 선전 교육 행사를 조직합니다. 이로써 학생들의 국가 안보의 사상적 토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충성이라는 노래를 들으신 적 있는지요? 노래 속의 몇 마디 가사는 국가안보 전선에 대한 저의 인상과 너무 흡사합니다. 큰 현상은 보이지 않고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고요할 때는 멈춘 물 같고 움직일 때는 천둥벼락과도 같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 이번 국가안보 방문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한다면 고요한 세월 속에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어렵게 나아가는 모습을 본 것이라겠습니다. 국가안보에는 작은 일이 없고 국가의 안보는 우리 주변 생활의 사소한 것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교원으로서 저는 이 소중한 수확을 학교로 가져가고 교실로 가져가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국가안보의 실천자가 되고 함께 국가안보의 강철의 만리장성을 쌓을 것입니다.
1: 네.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것은 총체전으로서 제 분야 업무여서 모두 국가안보를 지지해야 합니다. 국가안보 경찰들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드립니다. 이들 중 절대다수 사람들의 이름은 영원히 알 수 없지만 이들의 공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계속해 사상해설인 한진 교수님의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3: 계속해서 두 번째 부분, 국가안보는 인민복지의 가장 근본적인 보장이라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가 없으면 인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것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근본 리익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안보를 어떻게 수호하고 일반 국민으로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편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4: 事不求易者成，事不必难者进。我们要辩证认识和把握国内外大事，加强战略性、系统性、前瞻性研究谋划，做好较长时间应对外部环境变化的思想准备和工作准备，善于在危机中。 遇新机，于变局中开新局，要发扬斗争精神，敢于斗争，善于斗争，根据形势变化，及时调整斗争策略，团结一切可以团结的力量。 调动一切积极因素， 不断夺取许多新的历史特点的伟大斗争新胜利。
3: 방금 우리가 들은 것은 2020년 9월 8일 습금평 총서기의 한 단락 연설 내용입니다. 쉬운 길만 찾지 않는 자가 성공하고 어려운 일을 회피하지 않는 자가 진보한다.

0: 있다. 이 말은 범엽이 편찬한 후한서, 우후전에서 따온 구절입니다. 뜻을 세우려면 완성하기 쉬운 뜻만 세우지 말며 이래서도 어려움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1: 지금까지 게럴트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해협력기구의 발전을 위한 중국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4: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습관평 주석이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기간 비슈케크에서 열리는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기르기즈스탄 자파로프 대통령, 이집트 세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두 나라를 국빈 방문합니다. 올해는 상해협력기구 창립 25주년입니다. 25년 전 냉전 후 복잡한 국제정세와 지역정세에 직면해 처음 중국 도시 이름을 따서 명명한 국제기구인 상해협력기구는 설립 초기부터 상호 신뢰, 호혜, 평등, 협상, 그리고 다양한 문명을 존중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상해 정신을 확립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상해협력기구는 창립 회원국 6개에서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3대 대륙의 27개국을 아우르는 대가족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안전에서 50여 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 상해협력기구는 이미 세계에서 포괄한 영토가 가장 넓고 인구가 가장 많으며 발전 예비가 거대한 종합적 지역협력기구로 부상했습니다. 역사적 시점에서 회고하면 시종 일관된 하나의 명확한 맥락을 볼 수 있습니다. 창립 회원국이자 적극적 추진자인 중국은 상해협력기구의 발전과 장대를 위해 리념과 기재, 협력의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상해 정신의 창도자인 중국은 상해 정신을 선양하는 실천자이기도 합니다. 2013년부터 역대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습근평 주석은 상해협력기구 운명공동체를 구축하고 단결과 신뢰, 평화와 안녕, 번영과 발전, 선린 진선, 공평정의의 5대 삶의 터전을 건설하는 등 중요한 리념을 제출하고 상해 정신의 시대적 내포를 끊임없이 풍부히 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중국은 시종 상해협력기구를 주변 외교의 우선사항으로 삼고 안전 분야에서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발전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며 인문 분야에서 밀접한 교류를 추진하면서 상해 정신이라는 초심을 실천해 옮겼습니다. 중국의 기원은 평화를 수호하는 안보 협력에 새겨져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상해협력기구의 회원국마다 모두 안전해야 진정한 안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경지역의 군사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기점으로 세 가지 세력과 다국적 조직범죄, 마약 밀수를 타격하고 평화사명 등 반테러 합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데이터와 생물, 우주 등 비전통적 안전 영역에 나타난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까지 중국은 각 회원국과 손잡고 지역 안정 장벽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중국의 책임은 호혜 상생의 발전 실천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시종 자신의 발전을 상해협력기구의 발전과 연계시키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회원국 인민의 동경과 연계시켰습니다. 중국과 상해협력기구 기타 회원국 간 무역액은 2조 3천억 달러를 기록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와 회원국 발전 전략을 접목시키며 중국 기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중국 중앙아시아 천연가스 수송관 등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조치는 각국의 발전 우세를 상생 우세로 전환시키고 공동 발전 성과가 민생에 돌려지도록 추진했습니다. 중국의 진선의 정은 리해를 증진하는 인문 교류에 융합되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상해협력기구 회원국들은 서로 손잡고 화합과 공생의 문명 백화원을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문화센터, 공자학원, 로반 공방이
여러 상해 협력기구 회원국에 뿌리를 내리고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중국 상해 협력기구 청년 교류센터, 상해 협력기구 특별장학금, 그리고 언론 정상회의, 여성 론단까지 각계의 민간 왕래를 증진하는 중국은 교류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협력 공간을 확장하면서 상해 협력기구의 발전을 위해 민심 기반을 다졌습니다. 2025년 9월 스푼핑 주석은 상해 협력기구 전진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상해 협력기구가 더 단합하고 협력을 중시하며 활력이 넘치고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전진 선언에서 2026부터 2035년까지 상해 협력기구 미래 10년 발전 전략까지 상해 협력기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4개 안전센터를 설립하고 상해 협력기구 개발은행을 설립하기까지 기재 건설을 다 거쳤으며 실무 협력 플랫폼 6개를 설립하고 고품질 발전 행동 계획을 6개 제정하면서 재해력력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1년의 풍성한 성과를 통해 전진정상회의는 상해협력기구 사상 중요한 리정표가 됐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시종 상해협력기구와 호흡을 같이 하고 운명을 함께하는 중국은 계속해 각측과 함께 상해 정신을 견지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관철하며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상해협력기구의 힘을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개방과 협력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인류의 공동 가치를 위해 시범을 제공하며 국제 공평과 정의를 위해 행동을 보여주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강력한 동력을 주입할 것입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0: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1: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자력 건설을 검토하는 북유럽 국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0: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1: 스웨디의 최대 전력업체인 와텐팔 그룹이 일전에 영국 롤스로이스사를 선정해 스웨디의 서해안에 소형 모듈화 원자로 세계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비 용량이 1410메가와트, 연간 발전량이 12테라와트시인 이 원자력의 전력 생산량은 스웨디의 연간 전력 사용량의 8%를 점합니다. 저 설비는 2035년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40여 년 만에 가동하는 첫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는 스웨디에가 원자력 건설을 본격적으로 재개했음을 뜻합니다. 북유럽 장관리사회 산하의 북유럽 에너지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본세기 중엽까지 북유럽 국가의 전력 수요가 1.2배 내지 2.6배 증가할 것입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충돌이 기후발한 에너지 위기와 함께 북유럽 여러 나라는 원자력 분야에서 강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스웨디의 정부가 2023년에 에너지 정책을 개정하면서 40년간 이어진 원자력 규제 정책을 끝내고 역내에서 원자로를 최대 10기만 확보한다는 규제를 취소했습니다. 핵 안전 공약에 따라 2025년에 제출한 제10차 국가보고서에서 스웨디에는 신규 원자로 허가 심사 비준 제도를 개혁하고 핵 폐기물 관리 체계와 응급 준비 기제를 보완하며 이미 법안을 채택해 원자력 발전 투자 용자와 위험 부담 분담 기제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디의 기후 환경 장관 로미나 풀모호탈리는 안전과 안보, 핵 보장을 확보하는 전제하에서 스웨디의 정부는 신규 원자로의 건설과 가동을 위한 전방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마르크는 현재 원자력 시설 건설을 법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마르크 기후와 에너지 공공사업부는 2026년 1월 신형 원자력 기술 분석 임무서를 발표하고 신형 원자력 기술의 성숙도,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법률 개정, 핵 안전 감독 관리 체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 인재, 역내 에너지 시스템에 접속한 후의 평가 등에 따라 향후 원자력 금지령에 대한 개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소형 모듈식 원자로를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설립한 노르웨이 원자력 회사는 소형 모듈화 원자로 구상을 제기했습니다. 올 2월 노르웨이 에너지부는 중부에 위치한 공업단지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를 공식 승인하면서 노르웨이 상업용 원자력 발전이 처음 평가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기술 노선 면에서 소형 모듈화 원자로는 건설 주기가 비교적 짧고 단일 설비 용량이 작으며 공업 장면에 적합해 북유럽 국가들이 선호합니다. 핀란드 과학창조회사가 출시한 원자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킬로와트 시당 2.4g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연료가 배출하는 탄소의 0.85%, 석탄의 0.47%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편 관련 원자로는 운행 온도와 압력이 전통적 원자력 발전소보다 훨씬 낮고 지하에 건설할 수 있으며 안정성도 더욱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원자로를 15기 건설하기로 합의한 후 현재 관련 회사는 스웨디의 볼스카 발지케 국가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첫 원자로 건설은 이르면 2029년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북유럽 에너지연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력발전은 여전히 북유럽 국가의 주요 전력공급원입니다. 그리고 풍력발전과 태양광 에너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날씨 영향을 쉽게 받으므로 북유럽 국가들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상호 보완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스웨디의 국가전력망 전력시스템 관계자 빅토리아 네만은 전력 수요가 갈수록 커지면서 육상풍력과 태양광은 효과가 빠르고 비용 효율이 높은 대체 방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과 수력 발전은 전력 시스템에 장기적 용량을 제공하고 전력 공급을 보장하며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핀란드 원자력협회 집행리사 해리 바론이는 북유럽 국가들이 원자력에 재차 관심을 돌리는 것은 단기적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에너지 체계의 변혁에 대한 대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을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업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래였습니다.
0: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내 향기를 맡으면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로마테피는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자연적인 장점이 있으며 향기 분자는 몇 초 안에 뇌의 감정 중추에 직접 도달해 긴장된 상태를 빠르게 진정시켜줍니다. 내 향을 맡으며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 심박수를 낮추고 몸과 마음을 점차 차분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벤더의 디나룰과 아세트산 디나룰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도와 지나친 생각과 수면 장애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로즈 에센셜 오일의 벤젠 알코올은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춥니다. 네, 상큼한 감귤향은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하여 즐거운 느낌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네, 집에서 아로마 이완 훈련을 할 때는 먼저 부담 없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착수할 수 있습니다. 네, 마음을 가라앉히는 흡입법. 에셜센 오일을 손수건이나 아로마돌에 떨어뜨린 뒤 눈을 감고 복식 호흡을 하며 5분에서 10분간 유지합니다. 네, 그리고 이완 마사지법. 충분히 희석한 달콤한 아몬드 오일, 호호바 오일 등 베이스 오일을 사용하여 손목, 어깨와 목에 등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온열 찜질법. 희석한 에센셜 오일을 따뜻한 수건에 떨어뜨려 어깨와 목, 허리와 등에 뻐근하고 팽팽하며 뻣뻣한 부위에 올려놓습니다. 수면 아로마법. 네, 잠들기 30분 전에 아로마를 켜고 잔잔한 음악과 깊은 호흡을 함께하면 네, 점진적으로 수면질과 수면 시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에센셜 오일을 처음 사용할 때는 먼저 귀 뒤쪽에 발라서 하루 동안 알레르기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네, 특별히 주의할 점은 아로마 테라피는 일상적인 감정 완화를 위한 보조 방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네, 기분 저하나 불면이 심해 이미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반드시 때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을 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장희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제 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학습 시간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어지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오경희 씨의 글 국자와 주걱을 보내드리며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소재 대작의 유래 대사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간 플러스 코너에서는 친절하지 않고 행복하기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대표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언제나 함께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계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전면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체제와 기제를 구축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혁신형 국가의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 데서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을 맞이했으며 성공적으로 혁신형 국가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실력은 량적 축적에서 질적 도약으로, 국부적인 돌파에서 체계적 능력의 향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일부 선단 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앞서 나가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독창적 혁신 능력이 아직 강하지 못하고 과학기술의 투입 대비 산출이 높지 못하며 관건적 핵심 기술에서 숨통을 죄는 문제가 여전히 비교적 두드러집니다.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자각은 발전에 관계되는 문제일 뿐더러 더욱이는 민생에 관계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사업이 새로운 역사적 좌표와 발전 요구에 부응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벽을 혁파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중대한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종국 특색의 자주적 혁신의 길로 착실하게 잘 나아가야 합니다. 전면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체제와 기제를 구축하여 실천수단, 제도 배치, 정책 보장, 환경 조성 사업을 보완해 나간다면 필연코 혁신의 활력과 동력을 전면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실력이 질적 도약과 체계적 향상을 서둘러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으로 발전의 능동성을 확고히 파악하여 우리나라를 혁신대국에서 혁신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전면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체제와 기제를 구축하는 것은 인재 우위를 발휘시키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구입니다. 인간은 생산력에서 가장 활약적인 요소로서 혁신에 의한 발전은 결국 인재에 의한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4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인구는 2억 5천만 명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리공과 졸업생 규모가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연구개발 인력 총 인원수는 세계 제1위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대학 교육 체계를 갖추어 있어 대량의 우수한 인재를 끊임없이 육성하고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인재 우위는 우리나라 발전에서의 중대한 우위로서 그 속에는 혁신 창업, 창조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전면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체제와 기제를 구축하면 각 분야 여러 차원의 인재 활력을 전면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전 사회의 창조적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시켜 누구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교육 우위와 인재 우위를 발전 우위와 경쟁 우위로 더욱 잘 조난시킬 수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한 것은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면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체제와 기제를 구축하면 혁신 창업 창조의 더

0: 드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더욱 여유로운 환경을 조성하며 더욱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여 누구나 충분히 그 재능을 발휘하고 업적과 리상을 성취하는 가운데 자기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전면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전면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체제와 기제를 구축하는 것은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의 봄을 선도하고 역사적 주동을 파악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입니다. 과학기술은 국가의 리기이며 세계 구도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량입니다. 현식이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혁신활동의 조직방식, 실천수단, 제도배치, 정책보장 등에서 심각한 변혁에 직면했습니다. 과학기술의 감제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전례 없이 치열하며 이러한 경쟁은 역량 투입의 경쟁일 뿐더러 제도와 기재의 경쟁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경제가 가장 번영하고 혁신이 가장 활약적인 시기에 처해 있어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여 과감히 대세를 이끌어 나갈 기반과 저력, 신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변화를 인식하고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추구하면서 전면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체제와 기제를 서둘러 구축하고 과학연구의 경계, 연구방법, 기술 추세 등의 발전 변화에 봉하여 제도적 공급을 강화해야 하며 과학기술 혁신의 폭과 수준, 속도와 정밀도를 촉진하고 강화하며 날로 지르래지는 혁신 경쟁 속에서 기회를 선점하고 세계적인 혁신 구도와 경제 구도의 재구축 속에서 주동을 장악하여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을 선도하는 가운데 강국의 꿈과 부흥의 꿈을 실현해야 합니다. 전면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체제와 기제를 구축하는 데서의 내적 요구를 확고히 파악해야 합니다. 개혁에서 반드시 전반적인 관념과 체계적인 사고를 수립하고 전면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각 분야, 전 과정으로부터 착수하여 계획하고 추진해야 하며 발의평행, 선립후파를 통해 체제적 및 기제적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혁신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요효시장과 유능한 정부가 전일체가 돼 추진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실천이 알려주다시피 혁신은 시장 기제에 의해 추동되는 동시에 정부의 전망적 보지와 정책적 선도도 있어야 하는 바, 이는 시장이라는 모형의 손과 정부라는 요행의 손이 함께 작용하여 육성되고 형성된 것입니다. 세계는 이미 대과학의 시대에 들어섰으며 과학기술 혁신의 조직화 정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대과학기술의 혁신에서 당과 국가의 령도자, 조직자 역할을 강화하고 힘을 모아 큰일을 해내는 사회주의의 정치적 우위와 제도적 우위를 발휘시키며 관건적 핵심 기술의 난관 돌파 결책 지휘 체계와 조직 운행 기제, 부대 정책 체계를 보완하여 반드시 쟁취해야 할 전략적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형성하고 전략적 주동권을 쟁취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내 사랑 그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내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오경희 씨의 글 국자와 주걱을 보내드립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냄비, 식기 건조대 칸마다 기대어 세워놓은 밥 공기와 국사발, 그리고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주방벽 작은 고리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국자와 주걱, 설거지를 마친 그것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국자와 주걱에 시선이 꽂힌다. 국자와 주걱은 누구네 집에나 다 있다. 부유하나 가난하나, 권력자네 집이나 평민의 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것만은 어김이 없다. 국자와 주걱은 사랑이다. 웃음이다. 식구다. 행복이다. 살다 보면 몸이 지쳐 힘들 때 밥이나 죽, 뜨거운 국물이라도 떠먹으면 힘이 솟구친다. 기운을 북돋는 음식을 떠주는 국자와 주걱에 감사하다. 우리가 국자와 주걱을 주방의 요리 도구라고 생각할 때 국자와 주걱은 나를 식구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국자는 숟가락보다 크고 깊으며 주걱은 숟가락보다 크고 높다. 마음도 그렇다. 나도 국자와 주걱처럼 살 수는 없을까? 숟가락과 젓가락이 나를 위한 식사 도구라면 국자와 주걱은 식구와 타인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단체 식사 도구라 하겠다. 국자와 주걱은 본질적으로 만들어질 때부터 식문화권에서 배려의 의미를 지녔고 식구나 타인에게 정을 나누어 주는 행위의 상징이리라. 나눔과 배려의 의미를 내포한 국자와 주걱은 단순한 주방 도구를 넘어 정과 인의의 실천을 주제로 일상에서 음식을 나누는 행동으로 관계의 따스함과 공동체의식을 키워주는 것은 아닐까. 국자와 주걱은 아무나 잡는 것이 아니다. 밥 한 공기에 국 한 그릇을 떠놓고 먹고 가라고 권할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심하는 사람이어야 잡을 수 있는 특수한 도구이다. 학교 간다고 정지문을 나서는 나를 불러 밥 한 술에 국을 말아 부뚜막에 걸터앉혀서라도 밥술 뜨게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다. 국자와 주걱은 팥죽이 다 되면 국자로 퍼가지고 나가 대문 앞과 마루 아래에 팥죽을 조금씩 뿌려놓던 어머니, 아마 악귀를 막는다는 풍습 때문이었을 것이다. 국자와 주걱을 글로 쓰려니 30년 전 옆집 아주머니가 김이 나는 냄비에 국자를 얹어 우리 집에 내오던 소탕 떡국이 생각난다. 그날 나는 아침 일찍 나가 셋집을 얻느라 온 오전을 헤매고 다녀와 배가 고팠는데 옆집 혜란이 어머니가 점심을 갖춰 우리 집에 들어와 빨리 먹으라 하셨다. 떡국 맛나게 먹네 하며 냄비에서 소고기 건더기를 한 국자 푹 떠주던 혜란이 엄마. 세월이 흘러도 그때 그 국자의 맛을 잊을 수가 없다. 어제 최신의 초대로 우리 문우댁은 맛집이라 소문은 50년 역사를 가진 룡정 콩이랑 두부랑 밥집에서 점심으로 모두부와 묵은지 삼겹살 전골을 먹었다. 정월 초라 날씨는 추워 기승을 부렸고 부글부글 끓는 냄비에 커다란 국자는 한귤 서정을 담아냈다. 썰렁한 날씨에도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나누니 마음은 들끓었다. 최신이 잡은 국자는 건더기를 건져내 네 대접에 담았는데 한 사람당 한 대접씩 나누어 주었다.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이 감칠맛 나게 혀를 감싸고 푹 곰삶은 김치는 옛날 움김치 맛 그대로였고 잘 익은 삼겹살은 어찌나 부드럽고 고소하던지 맥주 네 병을 비우고 주걱을 잡아다주는 최신이 손에서 받은 고봉밥을 국에 말아서 후후 불어 뚝딱 먹고 나니 포만감이 밀려왔다. 머리를 들고 창밖을 내다보니 국자와 주걱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다음엔
가족을 향한 마음이 담긴 것 같은 이름의 저 식당에 내 모노들을 초대해야지. 나도 최신처럼 큰 국자를 잡고 보글보글 끓는 미기 매운탕을 국자로 푹푹 떠서 친구들을 대접하고 싶었다. 산다는 것은 진심이 담긴 밥 한 그릇과 국을 함께 내미는 것이 아닐까. 국자와 주걱은 평소 빈 언어로 주방벽에 걸리는 것조차 식구들 향한 사랑의 몸짓이 아닐까 싶다. 때가 되면 한달음에 나와 식구들에게 밥과 국을 또 나누는 것을 보면 밥을 부어 세 번 이상 담아 꽁꽁 예쁘게 다져주며 식구들 모두가 일도 그렇게 꽁꽁 자라기를 당부하는 주걱, 펄펄 끓는 국솥에 깊고 당당하게 들어가 건더기를 고루 저어서 한 그릇 한 그릇 담아 식구들에게 나눠주는 국자, 그런 국자와 주걱은 모성을 담았다. 생각해보면 주방의 요리 도구인 국자와 주걱의 쓰임새도 이럴진데 한 사회에서 한 단체에서 사람의 쓰임새야 오죽할까. 타고난 성품대로 능력대로 재주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착실히 하며 살아갈 일이다. 주방에서 사람과 식재료와 주방 도구들이 합력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다 보면 누가 주연이고 조연인지 분간하기 어렵듯이 우리도 살다 보면 주연이든 조연이든 역할의 크고 작음보다는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순간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다면 가슴 뿌듯한 보람찬 삶이 아니겠는가. 매사 작은 일이라도 국자와 주걱처럼 진심을 다하고 감사하며 산다면 신명나는 삶이 아니겠는가.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소세대작입니다. 작을 소, 표제제, 글대, 지을작으로 구성된 소세대작은 작은 일을 큰일처럼 처리하다, 자그만 일을 갖고 크게 떠들어 대다라는 뜻입니다. 조나라의 효성왕은 소탐대실형 인물이었고 큰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독단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이견을 받아들일 줄 몰랐습니다. 그는 큰 결단을 내려야 할 경우 언제나 자고적인 선택을 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한 나라의 성 17개를 접수할 때도 탁상공로만 일삼던 조과를 대상군으로 파견했는데 조나라는 이로 인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우매한 일을 저지른 적 있습니다. 어느 해 연나라와 조나라는 국경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노한 연나라 왕이 고양군을 대상군으로 임명하고 10만 명의 대군을 주어서 조나라를 정벌하게 했습니다. 연나라 대군이 정벌길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은 효성왕은 혼비백산에 어찌할 바를 몰라했습니다. 그는 연나라 대군에 맞서 싸울 유능한 장군이 없다고 판단하고 제 나라의 사신을 파견해 제 나라 대장군 전단을 조나라 3군 원수로 초빙하기로 했습니다. 조나라의 사신이 제 나라에 가서 왕을 아뢰난 후 사전 비유를 말했습니다. 제 나라 왕은 사신의 말을 들은 후 이번 기회에 조나라를 골탕 먹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전단 장군이 조나라를 도울 수 있지만 조나라는 제수 동쪽의 3개 성과 고당 평원의 57개 성읍, 물자 교역소 등을 전부 제 나라에 넘겨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조나라 사신은 이 사실을 효성왕에게 알렸습니다. 효성왕은 제 나라가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한다고 화를 내면서도 만약 제 나라의 요구를 거부하면 전단을 청해올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연나라 대군이 조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근심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그는 제 나라 왕의 욕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효성왕의 이 황당한 결정에 문무백관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 누구도 효성왕이 왜 이런 황당한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들 중에서 제일 불만이 많은 사람은 조사였습니다. 그러나 조사도 드러내놓고 반대하지 못했고 평호군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조나라에 군사를 거느릴 명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지금 전단을 청해오기 위해서 50여 개 성을 내준다니 이는 작은 일을 큰일처럼 처리하는 것입니다. 소제대작, 이 50여 개 성들은 우리 수많은 군사들의 목숨과 바꿔온 것인데 이렇게 쉽게 제 나라에 내준다니 말이 됩니까? 이에 평원군이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난 일인데 다시 거론할 필요가 있겠는가? 평원군이 별로 탐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전단이라는 장수는 제 나라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가 무능하면 조나라는 연나라에 패할 것이고 만약 그가 정말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단을 기용하는 일이 백해무익한데 우리 국왕께서는 왜 이를 모르시는 것입니까? 조사가 이토록 절절하게 호소했지만 평원군이 냉담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별 소득 없이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소제대작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작은 일을 큰 일처럼 처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친절하지 않고 행복하기. 주말 오후 소란스러운 마트가 한 사람의 고성으로 더 요란해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소리나는 쪽을 바라봅니다. 마트의 한 손님이 계산하는 여직원을 노려보며 당신 나 무시해 라고 일갈하는데 아마도 계산에 관련된 시비가 붙은 모양입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당신 나 무시해라는 말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나오는 분노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이 희박해진다는 느낌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소멸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셨을 때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죽음과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분노 반응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왜 나 무시해라는 윤우는 왜 나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않느냐,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라는 절규일지도 모릅니다. 네, 요즘은 친절이 고생입니다. 친절이란 상대방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성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친절을 상품화해서 기존 재화에 끼워 팔다 보니 친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고객이 열받고 서비스 제공자도 울화병에 걸릴 지경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에게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때 자신의 존재감의 밀도가 짙어지며 안정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친절 서비스는 고객의 감성 만족감을 극대화합니다. 나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라고 느끼게 하니까요. 네, 그런데 문제는 친절이란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진심 어린 친절은 돈을 준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과 마음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나도 그 사람한테 진심 어린 친절 반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한 영화의 삽입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내드릴 첫 곡은 주성치 영화 대화서지 대성 취진의 엔딩곡 일생소예입니다. 네, 음악은 낮고 구슬픈 얼후 소리로 시작하여 은은한 비애가 서서히 퍼져나갑니다. 간결한 편곡이지만 정서적 전달력이 매우 강합니다. 선율은 구불구불 길게 이어지며 슬퍼도 상처를 주지 않는 느낌으로 운명의 어쩔 수 없음, 놓쳐버린 아쉬움, 마음속 깊이 간직한 깊은 사랑을 모두 음표에 담아냈습니다. 네, 이 노래는 지존보와 자하선자의 이야기 밀착되어 사랑과 성취, 책임과 아쉬움을 깊이 이야기합니다. 금고를 쓰면 사랑의 마음을 쓸 수 없고 금고를 내려놓으면 구원할 수 없는 이 딜레마 같은 숙명이 노래 속에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단순한 사랑의 비가가 아니라 어른이 선택과 포기 앞에서 겪는 어쩔 수 없음과 내려놓음이 담겨 있습니다. 격정적인 고음으로 감정을 쏟아내지 않고 절제되고 깊은 창법으로 속마음을 토로합니다. 많은 사람이 젊었을 때 들으면 그저 슬프다고 느끼지만 세상 일을 겪고 다시 들으면 곡 속의 내려놓음과 해탈을 깨닫게 됩니다. 네, 이 곡은 영화의 범위를 넘어 한 세대의 정서적 흔적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듣고 있는 두 번째 곡은 영화 명곡 소원대로입니다. 헌정경과 나와 나의 부모님의 홍보영 주제곡이자 대중에게 널리 불리는 긍정적 에너지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곡 전체는 웅장하면서도 부드럽고 정겹고 진실된 분위기며 선율은 완만하고 아득하고 편곡은 섬세하면서도 묵직하여 애국 애족의 정서와 따뜻한 정감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예, 부드러운 창법으로 차분히 이야기하듯이 부르면서 선율은 부드러움에서 점차 웅장해지고 정서는 겹겹이 고조되어 선조들의 순수한 신념과 아낌없는 헌신을 천천히 전합니다. 가사는 그 경지가 아득하고 글자마다 깊은 정이 담겨있어 시 공간을 넘어 선조들과 대화합니다. 지금 우리의 평온한 강산과 평범한 일상의 모습은 바로 선조들이 뜨거운 피를 쏟고 모든 것을 바쳐 만들어낸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보고 학습보도 문답특집 당건설로 기층관리사업을 선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행 코너에서는 국내 유명 고진 롱성을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시상 코너에서는 피아노 조율사에서 AI 창업까지 이 같은 제목으로 장진우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천수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래 20차 당대회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당건술로 기충관리 사업을 선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용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수인은 20차 당대회보고에서 당건술로 기충관리 사업을 선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기충관리 사업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을 한층도 명확했는데 당의 용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당의 장기 집권에 조직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기충관리 체계와 기충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첫째, 당건설로 기충관리 사업을 선도하는 것은 기충관리 체계와 기충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경로입니다. 기충관리 사업은 국정 운영 사업의 초석이며 향진 가도와 도농 지역 사회 관리 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국가 운영 체계와 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 공정입니다. 기층 관리 체계에서 당 조직은 용도적 지위에 있고 용도적 역할을 발휘합니다. 기층 관리 사업을 강화하려면 반드시 당의 용도를 견지하고 당 건설을 강화해 기층 당 조직을 당의 주장을 선전하고 당의 결정을 관찰하며 기충관리사업을 지도하고 대중단합 동원하며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는 튼튼한 전투적 보루로 건설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당의 용도로 전 국민을 총괄하는 것을 견제하여 기층 당조직 건설을 힘써 강화하고 사회관리와 복무의 중심이 기층으로 이전되도록 추진함으로써 광범한 기층 당조직과 당원 간부들이 빈곤 퇴치, 난간 돌파, 방역, 재해 대처 및 구조 등 큰 곤란과 시련 속에서 전투 보루 역할과 선봉 모범 역할을 발휘했는데 이는 당의 강대한 용도력, 조직력, 집행력을 충분히 보여주었고 당의 정치적 우세, 조직적 우세, 대중과 밀접히 연계하는 우세를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당의 용도를 견제하고 당 건설을 강화하며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이 다스려야만이 기충관리사업의 정치적 방향을 확보할 수 있고 올바른 궤도에서 기충관리체계와 기충관리능력의 현대화를 끊임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충관리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충당조직이 기충관리사업을 지도하는 데서 존재하는 단점을 서둘러 보완해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도농지역사회관리체계를 완비하고 시역사회관리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시역사회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총관리사업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당조항의 요구와 현시기 정시, 과업에 비해서 기총관리사업에는 아직 개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방역 사업으로 도농지역 사회의 중요한 역할이 부각되는 한편 기총사회 관리 사업에서 존재하는 단점과 부족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하면 일부 기총 당 조직들은 무기력하고 해이하며 조직 능력과 복무 능력이 강하지 못하여 기총 관리 사업을 용도하는 능력을 한층도 향상시켜야 하며 또 일부는 당 건설과 중심 사업을 나눠서 추진하고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또한 당 조직과 당 사업에 영향이 미치지 않았거나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고 새로운 경제조직, 사회조직, 취업계층의 당 건설 사업을 계속 탐색해야 하는 등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반드시 사회구조, 사회관계, 사회행위방식, 사회심리의 심각한 변화에 부응해서 당건설로 선도한다는 이 관건을 단단히 틀어지고 계속 기층을 대대적으로 틀어주는 것을 명확한 방향으로 삼고 기층 당조직이 기층관리사업을 지도하는 데서 존재하는 각종 단점을 서둘러 보완하며 사회관리사업의 기층 기반을 끊임없이 튼튼히 다지고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를 견제하고 사람마다 책임이 있고 사람마다 책임을 다하며 사람마다 향유하는 기충관리 공동체를 건설함으로써 사회 집안 구성원들이 모두 건전하고 활약적이고도 기충 대중자치가 활력으로 충만되는 조화롭고 질서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기총 당 조직이 기총 관리 사업을 지도하는 능력을 실제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런 당 건설로 기총 관리 사업을 선도하는 데서의 관건입니다. 기총 당 조직은 정치적 기능과 조직적 기능을 실제적으로 강화해서 당 규약이 부여한 재반 직책을 참답게 이행하고 당의 로선 방침 정책과 당 조항의 중대한 결집과 포치를 잘 관찰합니다.

그래야 하며 각 분야의 광범한 대중을 잘 조직하고 결집시킴으로써 당의 용도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튼튼한 전투적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선도를 강화하고 당의 대중사업 우세와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발휘시켜 계층의 각 부류 조직이 자각적으로 당의 주장을 관철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계층 관리 사업이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사상적 선도를 강화하고 섭금형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역사회, 농촌, 가정에서의 선전을 추진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해 광범한 인민 대중이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계층의 각 부류 조직과 재반 사업에 대한 향진 촌 지역사회 당 조직의 통일 용도를 강화하고 당 조직이 통일적으로 용도하고 정부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며 각 부류 조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대중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자치, 법치, 독치가 결부된 계층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당 조직의 설치와 활동 방식을 혁신하고 계층 당 조직과 그 사업의 영향 범위를 확대하며 사회 조직의 당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신흥업태의 인터넷 분야의 당 건설 사업을 강화해 신흥 분야에서의 당의 호소력과 결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대중을 위해 복마하고 대중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는 것을 계층관리 사업의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고 당 건설이 선도하는 사회 참여 제도를 보완하고 당 건설로 대중 조직 건설을 이끄는 것을 견지하며 지역적인 당 건설 플랫폼을 마련하고 기관, 기업, 사업단위 당 조직과 향진 가도, 촌 지역사회 당 조직의 합동 건설 및 공동 건설을 추진하며 당원 간부들을 계층관리 사업과 대중 복무 사업 현장에 조직 파견해 인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당의 대중의 신뢰와 옹호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변용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잊을 수 없는 고향.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롱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롱송 고진에는 중국의 비조로 공인들은 요와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그로부터 요관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합니다. 조난에 대하면 전설 속 인류의 비조인 요와가 바로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106년에 한무제가 이곳에 량주 자사부를 두고 이름을 롱송이라고 했고 그 뒤 력대로 이곳에 상응한 행정 중심을 설치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력대로 롱성을 관리하던 곳이 바로 고송이라고 하는 롱성예성인데 762년에 외족의 침략에 의해 이 땅에서 소실되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예성은 900여 년 전에 재건한 일명 팔외성이라고 하는 옛 동네입니다. 1837년에 큰 물이 져서 동네의 반이 물에 밀려가고 그 뒤 장기간에 걸친 보수를 통해 너비 8m, 높이 10m의 성이 10m 길이로 한 구간만 남아 내려오면서 오지를 이야기합니다. 예로부터 비단의 길 선상의 모욕도시인 롱성에는 많은 타지방의 상인들이 모여 다양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명나라 때의 건물풍을 보여주는 도훈폐방에서 시작해 청조의 풍을 보여주는 와항의 고향폐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물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대부분 무너지고 각의 건물만 남아있습니다. 약 200m 길이의 거리에 당시 현재인들의 건축기술과 풍토 인정을 보여주는 고건물 450여 채가 모여 높은 관상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현지 문화 명소의 하나로 구성했습니다. 롱성은 군사가들이 다투는 요충지입니다. 삼국시기 위촉간 가정 전투로 바로 이곳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계곡의 개활지에 위치한 가정은 사면으로 통하고 남과 북의 산발이 험준해 공격과 후퇴에 유리한 전략적 지대입니다. 삼국대 제갈 공명이 마속을 선봉 장군으로 보내 가정을 지키도록 했지만 교만해진 마속이 위나라 군대의 가정을 빼앗기자 제갈 공명은 눈물을 흘리면서 마속의 목을 쳤고 그로 인해 가정은 내위의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삼국 문화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가정을 위해 1997년 현지 정부는 가정에 관한 비석을 세워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서에 의하면 롱성의 산호에 려와사가 있고 풍구, 풍대, 풍경 등 지명과 아황, 풍미, 룡천 등으로 불리우는 동대가 있다고 합니다. 사서는 또한 려와가 바람의 골풍구에서 태어나 바람의 단풍대에서 자라 맑은 바람이 부는 풍명에 잠들어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풍구의 아찔한 절벽 위에는 오늘까지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 려와동이 있고 길이 1.5km의 이 려와동은 정가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 동굴 입구가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좁고 깊이를 알 수 없어 아직까지 들어가 본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롱송의 입구에는 룡촌이라고 하는 우물이 하나 있는데 1년 사계절 비오나 가뭄이 드나 마르지 않고 수위도 항상 변함이 없는 신비한 우물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우물은 요화가 진흙으로 사람을 빚을 때 사용했던 우물이라고 합니다. 웅장한 기세와 화려한 그림을 자랑하는 요화와의 입구에는 요화의 고향이라는 의미가 아황골이라고 하는 비석이 있고 아황궁, 돌을 녹여 하늘을 키웠다는 연소포천, 하늘과 땅을 열었다는 개척벽지 등 액자가 걸려있습니다. 건물의 주황에는 여호와의 조각상이 모셔져 있고 돌을 녹여 하늘을 막고 진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는 장면이 생동하게 재현되었습니다. 소본사는 일명 무우사라고 합니다. 기원전 221년 진시 황제가 6개 나라를 통일하고 롱송의 본항을 멸한 후
조나 통일을 이루었다고 여겨서 군심이 더는 없다는 의미로 지문 무도다 라고 외쳤고 롱송에 절을 지어 이름을 무우사라고 했습니다. 석굴을 파고 건물을 지은 이 모사는 당조에 이르러 불교가 성행하면서 이름을 소본사로 거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보는 소본사는 1987년에 복구한 건물입니다. 해마다 3월 19일이 되면 소본사에서 성대한 법회가 열려 주변에 많은 신도와 관광객들이 이곳에 모여 성황을 이룹니다. 그 밖에 롱송에서는 해마다 3월 보름날에 묘화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속을 이어옵니다. 부근의 촌민들이 그날이 되면 자발적으로 묘화동에 모여 향을 피우고 공물을 바치면서 복을 기원합니다. 2006년부터 현지 정부에서도 인문 비조 묘화를 기르는 축제를 시작해 묘화사의 깃발을 펄럭이고 북소리 구성지며 레포가 울리고 춤과 기교 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네, 지금까지 롱송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백년.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프로그램센터 조선호방송 문화공감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피아노 조율사에서 AI 창업까지 이 같은 제목으로 장진우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진우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것과 맞선 한편의 역사입니다. 전반 생애 그는 훈련된 귀와 두 손에 의지하여 피아노를 조율했습니다. 건반을 두드린 뒤 초당 11번의 맹놀이가 생겼습니다.

될 정도로 조율해 그 수준은 그랜드 피아노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업계에서 초대 인플루언서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모바일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그의 일은 한때 변두리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던 그가 AI라는 디지털 지팡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림을 인식하고 길을 안내하고 집안일을 돕는 등 생활 속에서 눈이 필요했던 일들을 AI의 도움으로 하나씩 되찾아왔습니다. 장진우는 위챗 답장이 빠르고 말하는 속도도 빠릅니다. 붉은색 흰 지팡이가 땅을 짚는 리듬도 빠릅니다. 하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서 평형관로의 옛 작업실까지는 불과 몇백 미터입니다. 장진우는 색 안경을 쓰지 않고 목에 휴대 전화끈을 걸은 채 길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의 피아노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지만 오랜 친구인 료혜유의 작업실은 길 건너편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는 가끔 이곳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료혜유는 원래 장진우의 고객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자원적으로 그의 피아노 소개 영상을 찍어주었고 결국 작업실까지 바로 옆으로 옮겨왔습니다. 소리만 한 번 지르면 바로 달려올 수 있게요. 장진우는 어릴 때부터 플루트를 불었고 후에는 피아노 조류를 배웠습니다. 90년대생 청년 피아니스트인 료혜유와 그는 수없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두 사람의 연주에서는 누가 누구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음악을 아는 사람들만이 있었습니다. 료혜유의 눈에 장진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피아노 조율과 음악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AI의 도움을 받아 직접 응용 프로그램까지 만들 수 있으니 그는 정말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운명이 장진우에게 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 태어난 그는 중학교를 졸업한 뒤 상해 시각장애인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앞에 놓인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안마를 배우거나 피아노 조류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피아노 조류 전공이 처음으로 학생을 모집할 때 그는 아직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는 이 전공을 배우기 위해 월반까지 했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피아노 조류는 음악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안마봐도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중등 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첫 직장은 청포의 한 피아노 공장이었습니다. 아침 5시 반에 집을 나서 통근차를 타고 출근하고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한때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무도장에 가서 색소폰을 불기도 했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3년 동안 맹인 안마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저녁만 되면 안마간 동료들과 함께 또는 혼자서 막대기 하나를 들고 두드리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주변의 식당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번 돈은 전부 먹어버렸습니다. 생활이 힘들었던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상태가 점점 게을러지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각장애인 피아노 조류센터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창생과 함께 봉리공장 창고에 조류 작업실을 차렸습니다. 장애인 류나피의 도움으로 손님을 소개받고 언론 보도도 이어지면서 첫 고객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더 큰 조난점은 인터넷이었습니다. 화면 읽기 프로그램은 그에게 처음으로 정보의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방 하나와 같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창문도 열리고 밖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2003년을 전후하여 장진우는 피아노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적이면서도 유모가 넘쳤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게시판 관리사로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아노 건반이 너무 무거운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아노를 연습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철사장을 연습하려는 겁니까? 게시판에서 그는 각지의 친구들을 사귀었고 피아노를 골라달라거나 조율해달라는 고객들도 계속 찾아왔습니다.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풀려갔습니다. 2005년 그는 자신의 작업실을 열고 중고 피아노를 판매했습니다. 입소문만으로 성장하여 당시 평론 사이트에서 가장 먼저 별 5개를 받은 가게 하나로 되었습니다. 그는 피아노 업계의 초대 인플루언서로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회사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각장애인 조율사들이 하는 곳이라고 기억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실수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 꼬리표를 지울 수 없습니다. 개인과 집단이 묶여 있기 때문이지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피아노를 사고 배우려는 열기가 조용히 식어갔고 인터넷 게시판도 점차 쇠퇴했습니다. 대신 글과 그림, 짧은 동영상이 인터넷의 주류로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세상은 오히려 더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품 소개는 온통 그림으로 가득했고 로그인 인증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의 인증을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피아노 판매는 원래 판매 주기가 매우 긴 한 번 거래는 끝나는 사비였습니다. 그가 의지해왔던 생존 방식은 점점 더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편리해졌습니다. 택시를 부르고 음식을 주문하는 일은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전보다 불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물건 설명의 글자가 아주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품 상세 페이지가 전부 그림입니다. 글자마저 그림 안에 들어 있습니다. 2024년 그는 피아노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AI 홍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택시를 부르자 AI가 차가 도착했다고 알려주고 문이 열렸다고 알려주는 영상이었습니다. 과정 전체가 정말 매끄러웠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와 정말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I가 등장하자 그는 거의 모든 주요 대형 모델을 직접 사용해 보았습니다. 평소 유머를 즐기는 장진우는 자신을 공부 못하는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학용품은 무조건 많아야 합니다. 그의 아내 6명도 북경 출신의 맹인 피아노 조율사입니다. 두 사람의 집에는 특별한 모장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로봇 청소기와 물걸레 청소기 같은 스마트 가전제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집에서도 그는 가장 좋은 가전제품을 사용합니다. 몸의 결함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에는 또 한 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레이라는 이름의 회색 강아지입니다. 맹독견은 아닙니다. 장진우는 AI를 이용해 그레이의 짧은 동영상도 만들었습니다. 영상 속 강아지는 피아노 앞에 단정히 앉아 피아노를 연주하고 객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집니다. 멋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 룡명은 이제 AI를 전자절친처럼 사용합니다. 장진우가 만든 상해 맹인 AI 공동체는 이미 수백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모였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어떤 사람은 AI를 활용해 프로그래밍을 하고 어떤 사람은 데이터 표식 작업을 합니다. 각자 자신만의 길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장진우 자신은 AI 소형 도구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능동 알림과 무장애 길 안내 두 가지 기능은 이미 초보적인 단계까지 구현되었습니다. 물이 곧 넘치려고 하면 AI가 말로 알려줍니다. 길을 걷다가 교차로에 도착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연상 능력이 부족하고 소보가 부족하고 배포 환경이 부족합니다. 어디가 막히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찾아낸 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는 한 가지만은 확신합니다. 가장 앞선 기술을 붙잡고 의식적으로 이 시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힘을 빌린다면 시각장애인들도 분명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노 조율사에서 AI 창업까지 같은 점으로 장진우의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에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서북 지역의 오랜 역사와 문명이 살아 숨쉬는 공간 전수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숙성 동남부에 위치한 전수시는 예로부터 중원으로 통하는 관문이라고 불리며 황하 문명과 소용 문화가 나온다는 중요한 역사 무대였습니다. 이란 전수의 깊은 시간과 문화적 깊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수시 박물관입니다. 전수시 박물관은 전수 고성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고대 건축 양식을 살린 단정하고 중후한 외관부터가 이곳이 간직한 역사적 무기를 조용히 전해줍니다. 박물관 내부에는 수천 년에 걸친 전수 지역의 발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전수가 중국 문명의 중요한 발상지 가운데 하나인 점입니다. 박물관에는 북회 문화와 관련된 유물과 자료들이 다수 전시되어 있는데 이는 전수가 중국 전통 사상과 신화의 중요한 근원지임을 보여줍니다. 돌독기와 도자기 같은 선사 유물에서부터 한나라와 당나라 시기의 도자기, 동전, 문서 자료에 이르기까지 전시품 하나하나가 이 지역이 지나온 역사의 증인처럼 다가옵니다. 또한 전수는 비단의 길을 동단해 중요한 거점 도시였던 만큼 박물관에서는 동서 교류의 흔적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양식의 도자기와 장식품, 불교 문화 유골들은 전수가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니라 문명과 문명이 만나는 교차점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전수시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보관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하고 현재를 이어주는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상설 전시뿐만 아니라 기획 전시와 문화 강좌를 통해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역사 속 전수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쌓인 도시 전수, 거긴 역사의 흐름을 차분히 마주하고 싶다면 전수시 박물관은 그 첫 걸음을 내디딛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일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수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호탕한 에너지, 장대한 소사, 그리고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독특한 음악 세계로 사랑을 받아온 가수 도홍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홍강은 어릴 적부터 연극과 음악을 함께 접하며 폭넓은 예술 감각을 키웠습니다. 데뷔 초반에는 록 사운드를

네, 또 하나의 대표곡 정중포국은 더운강의 존재감을 완전히 폭발시킨 곡입니다. 화나 하산이라는 힘있는 가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청취자는 마치 전쟁터의 깃발 사이에 서 있는 듯한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곡의 탄생 배경은 더욱 인상적입니다. 당시 제작진은 민족적 정서를 함축한 충졸의 이미지를 현대적 사운드로 표현하고 싶어했고 도홍강은 이를 위해 4일간 거의 쉬지 않고 녹음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거칠고도 뜨겁게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그 치열한 과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곡은 발표 이후 각종 행사와 스포츠 경기 현장에서 자주 울려 퍼지며 열혈 애국 가요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홍강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하나의 극, 하나의 소사입니다. 웅장한 역사적 상상력, 록의 폭발력, 그리고 전통 문화에 대한 경외심이 한데 모여 만들어진 독창적인 세계. 바로 그 점이 오늘날까지도 그의 음악이 세대를 넘어 사랑을 받는 이유일 것입니다. 내 아래 도홍강의 목소리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문화 공감 프로를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호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